0: 되겠지만 지금 삼천동 예를 들어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 축제가 전주시 뭐 종합경 그 전에 전주시 축제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골목에서 되는 이 축제들이 전주시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저희가 예산을 상가 번영이라든지 골목에 특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그 예산에 대한 이 사용 부분이 조금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 그 행정에서 좀 이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잘 활용하면 각 동마다의 그 특화된 골목을 만들어서 좀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그 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좀 점차적으로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효자 이동 맞춤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송관수 후보, 김금주 후보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상산고와 초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는 만큼 어린이 통학 안전 문제가 중요한 현안인데요. 이 스쿨존 안전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수 후보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0: 지금 현재 스쿨존의 속도 제한, 또한 그 제가 전문 용어는 잘 몰라서 그 통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원 버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이걸 개선하기보다는 저희가 어른들이 그런 규칙과 규범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곳에 그 학교 주변에는 그런 그 뭐 속도 제한이라든지 스쿨존에 대한 그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서 뭐 예산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그 애들 등교나 학교 시간에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좀 그런 부분들의 자원봉사를 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이어서 바로 김금주 후보에게도 이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2: 네. 스쿨존 안전 문제 얘기하기 전에 보행로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요즘 많이 걷다 보니까 인도 폭도 적고 하물며 인도가 없는 것도 많고 보도블럭은 울퉁불퉁. 예. 저도 넘어질 뻔했는데 어르신들 많이 넘어지셔서 다치고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보행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학생들의 스쿨존 보행은 단순하게 속도를 줄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이 혼자 걸어도 안전한 길을 만드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중심의 도로를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좁은 골목, 보행로, 끊어진 인도, 차량 주차 등으로 아이들이 보행로를 벗어나는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해결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로 전수조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보행폭 확보 의무화, 그다음에 뭐 적침을 정비라든가 학교 주변 차량 일방 통행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차를 피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 안심하고 걷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관점이 차량의 흐름이 아니라 차가 좀 막히더라도 주차가 좀 불편하더라도 아이의 안전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스쿨존 안전을 대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인식 개선과 함께 뭐 시설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 함께 나온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맞춤 질문인데요. 효자 사동 맞춤 질문입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 거시기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주민께서 직접 제기해 주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효천사거리 일대의 침수 문제예요. 이게 장마철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3년 전에 뭐 맨홀 공사, 배수 관련 공사가 진행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두 분의 후보께서는 이 침수 문제 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2분의 시간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김금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효천 사거리뿐만 아니라 박물관 근처까지 비만 오면 폭우가 쏟아지면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전 강성희 국회의원실 의원실에서는 비만 오면 보좌진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었고 지금도 저는 가끔 폭우가 쏟아지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곤 하는데요. 효천 사거리 침수는 단순히 도로가 물바다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좀 상가를 방문하면서 알게 된 거는 그 1층 주변에 1층에 있는 상가들이 빗물이 역류해 물이 찬다는 차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오래된 도심의 경우 약 시간당 50에서 70mm 강우 처리 수준이고요. 뭐 일부 침수 치약 개선 사업 구간은 시간당 100에서 120mm 이상을 목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최근에는 집중호우가 자주 나타나서 사실 우리의 우수관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출퇴근 차량도 주변 상가도 문제가 되니 해결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히 지금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대안 저는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그 사거리가 주변보다 낮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을 옆에 천으로 좀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긴 했는데요. 뾰족한 해결책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행정과 그리고 전문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송관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0: 지금 현재 그 효천 지구 개발된 지가 한 6, 7년 정도 되는데 저는 토목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비에 대한 그 체크를 잘 못해서 우수관이 지금 뭐 이렇게 적어서 3년 전에 공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공사를 했는데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현재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걸 뭐 해결책을 이렇게 내놔라 전문가들도 내놓지 못한 해결책을 뭐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다분히 그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맨홀 그 우수 맨홀 있잖아요. 비가 오면 그 맨홀에 이렇게 빗물이 들어가는 곳에 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낙엽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어느 맨홀은 비가 와도 아예 통과를 못하고 그냥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숲곡에 그 넘어가는 데에서부터 쭉 빗물이 내려오는데 이런 빗물들이 맨홀이 있는데 맨홀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내려온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전 예방이 필요하고요. 또한 예산이 조금 있으면 소규모 저수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 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시민과 함께 만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주시 바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호토론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6분의 시간이고요. 앞서 못다 했던 질문이 있거나 좀 답변이 있다면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좀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지리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답변을 좀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긴급 찬스 사용하지 좀 않으셨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긴급 찬스 1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송관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6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을까요?
0: 네.
1: 네, 시작해 주시죠.
0: 현재 전주시 재정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늘리는 것과 기존 사업을 조정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을 우선시하는지 우리 김금주 후보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2: 신규 사업 늘리는 것과 기존 사업을 조정하는 것, 네. 저는 그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신규 사업도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예산을 줄이고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딱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지금 현재 그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좀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2: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뭐 얘기하시는 건지.
0: 종합경기장 건설이라든지 야구장 건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저기 그 덕진공원 공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2: 이미 저질러놓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파헤쳐놓고 부숴놓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0: 네네.
2: 그래서 더 이상의 낭비성은 없듯이 없게 어쨌든 저질러놓은 것들은 최대한 진행을 하고 앞으로 특히 이제 공원 부지를 사기 위해서 뭐 지방채를 발행하고 했었는데요. 그 지방채를 꼭 발행을 했어야 됐나라는 이런 고민과 굳이 발행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건축과 좀 지역과 행정이 좀 연결돼서 했던 관행이나 이런 건 아니었나라는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었나라는 좀 고민이 들고요.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속적인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감시하고 이런 소모성, 잘못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저희 주민들 개별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2: 네.
0: 이 개인 민원 해결과 구체적인 정책 개선이 충돌할 때 우리 후보님은 우선순위를 어떤 순위로 정하시나요?
2: 사실 저희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개인 민원이라 할지라도 참 어려운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쉬운 민원은 절대 들어오지 않고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민원들 그리고 다른 의원들에게 다른 당에게 이미 갔는데 안 되는 민원들이 저희에게 자주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가 힘이 없는데 더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런 민원들 아직까지는 개인 민원이라 할지라도 정말 꼭 필요한 민원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정책과 이렇게 달리 아니면 저희 당론과 다르게 진행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의 지금 현재 기존 의원님들께서는 피드백이 없어요. 그냥 모든 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뭘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해 드려요? 행정적으로 안 되는데.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드백을 반드시 민원인한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의 역할과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의 성과, 얼마나 많은 예산을 끌어오느냐, 뭐 시의원이 예산을 끌어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변화를 만약에 어떻게 그 예산이 없다 보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2: 그게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내야죠.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끌어왔냐, 적게 끌어왔냐, 이게 저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실제 예산을 끌어온다 해서, 그리고 그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정치가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들의 생활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시의원이 된다라면 그런 기준을 놓고 그런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1: 네,
0: 마치겠습니다.
1: 다 쓰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금주 후보에게 역시 6분의 주도권 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 주시죠.
2: 네, 저는 이제 최근에 평택을 해서 재보궐선거 치러지고 있잖아요.
0: 네.
2: 선거를 보면서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 이런 경쟁이 아니라 거기 출마한 지금 당대표님이 출마를 하셨잖아요.
0: 네.
2: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철학을 어떤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민주당에 가깝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또 그리고 지역에서 거대 독점 세력인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0: 저는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뭐 같은 저희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색깔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조금 난해한 질문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민주당 색깔이냐, 민주당 왜 민주당 내가 민주당스럽다. 뭐 저는 요즘 선거 지방선거 준비하느라 그런 이슈 뭐 유튜브나 이런 내용을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누가 우리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희 기초부터 국회의원까지 대통령님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 네,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이 좀 무엇인지 궁금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두개 정당을 같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같은 정당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거대 정당의 지역의 호남 지역 전주에서는 이제 그게 민주당이 되겠죠. 그래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거대 정당의 기득권에 좀 맞서서 독점 세력을 어떤 견제할 수 있는지 이게 좀
0: 저는
2: 궁금했습니다.
0: 우리 기초의원은 솔직히 제가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왔지만은 정당 공천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민주당 당원을 25년 동안 했다가 탈당을 하고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왔지만은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꼭 정당 공천이 있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도 느끼시는 뭐 공천을 받으면 된다. 저희 광역 의원 거의 한70% 정도가 무투표 당선입니다. 뭐 우리 진보당에서 이렇게 그 저희 전라북도 광역 의원에 출마하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저희 조국혁신당도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진출을 못 합니다. 거기에 비례는 지금 2석을 늘려서 6석입니다. 광역의원은. 한지반 전주시의회는 4석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당 독점 폐단의 문제점을 가지고 비례를 좀 늘리자,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조국혁신당에서는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막혀서 지금 이제 광역만 지금 2석을 늘리는 그런 소규모 이제 그런 성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당적인 색깔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기초원으로 출마를 했으니까 사실은 주민들에게 주민이 뭐가 필요하고 아, 행정에서 뭐를 해야 될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 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저는 주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당연히 맞죠. 기초의원들이. 그런데 당이라고 하는 건 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과 정책적 방향은 그 의원이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나침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바선거구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토론회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가 남아있는데요. 각 후보에게 2분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주 후보 그리고 송관수 후보 순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금주 후보 2분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2: 네, 많은 분들이 정치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 주민들은 간 곳 없고 자기들만의 세상이다. 정치에 관심 없다. 누가 되든 다 똑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는 삶의 최후의 보류이고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누군가의 밥상 물가를 결정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만들며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키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진보당은 대출금리나 공공배달앱 도입 등의 의제를 제기한 것처럼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선으로 삼고 주민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가장 아프고 가려운 곳이 어딘지 듣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신속하게 실천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보당 김금주에게 주시는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닙니다. 저에게 주시는 한 표는 지방행정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진보당 기호 5번 김금주가 전주시의회로 들어가면 부패는 사라지고 정치는 투명해집니다. 제대로 된 견제와 경쟁으로 전주시의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세석 중 한 석은 진보당 김금주에게 주십시오. 주민들과 함께 더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송관수 후보에게 역시 2분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0: 오늘 그 토론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 단순히 거창한 사업이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교통, 복지, 청소년 문제, 뭐 침수와 상권까지 결국 공통된 문제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현실적으로 해결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된다면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문제를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보고 작은 불편부터 줄여나가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말보다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효자 2동, 3동, 4동 유권자 여러분, 저 송관수는 다르다. 지금까지 그 동네에서 봉사해왔던 것처럼 시의원에 당선되더라도 결코 낮은 자세로 주민이 바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송관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바선거구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의 검증 요구에 흔쾌히 응해주신 우리 두 분의 후보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권자 여러분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후보자들의 정책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 충분히 비교해 보셨을 텐데요.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는 우리 동네의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바선거구 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수 엄마! 응? 6월 3일 무슨 날인지 알아?
1: 6월 3일이요? 글쎄 뭐 공휴일인가?
0: 아이 63 지방선거 날이잖아.
1: 아 맞다 맞아. 그러고 보니 요한마트 사거리에서 선거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니까 근데 우리 동네 시원선거 누가 나왔는지 알아?
1: 글쎄요 선거를 치르긴 한다는데. 아니 뭘 알아야 뽑든 말든 하죠.
0: 그니까 내 말이 알고 보면 다 우리 동네 얘긴데 말이지.
2: 전주 각 선거구와 우리 동네를 책임질 후보들 지금 확인해보세요.
3: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 선거 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에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치유의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과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3: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8: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체형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체형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9: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현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 하면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권지산 민간 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있잖아. 사소한 게 거슬려 자존감도 떨어져. 뭐 사람들이 말해 그만해 듯했다고 지칠 때가 됐다고 끝까지 깨 뭐라고

진짜로 바보야. 책임감 좀 가져봐. 뱉은 말이 있잖아. 다 너를 위해서야. 감정 소모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나도 위로받고 싶다고.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 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예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일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일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0: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체형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체형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0: 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세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의
0: 영화대
1: 영화.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백희입니다.
0: 네, 비 내리는 목요일입니다. 비가 좀 그쳤을까요? 어땠어요, 올 때?
1: 제가 올 때는 네. 거의 비가 안 오고 있었습니다만.
0: 그렇군요.
1: 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지난주 생각하면 너무 뜨거웠던 열기를
0: 네.
1: 이 좀 그늘진 느낌, 비가 좀 식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0: 네.
1: 그래도 좀 반갑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올 봄도 그 이제 어쨌든 가뭄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예, 이렇게 비가 좀 촉촉하게 내리면 근데 비 내리면 그 왠지 진짜 센티멘탈해진다 그러잖아요.
1: 아, 있죠, 있죠.
0: 백희 씨도 뭐 그런 게 있나요?
1: 그러니까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비는 아직 뭐 센티멘탈까지는 안 가는데
0: 네.
1: 내릴 거면 좀 촉촉하게 우산을 받을 정도
0: 오,
1: 예, 그 정도 내리면
0: 네.
1: 왠지 좀 마음이 좀 그윽해지고 하죠.
0: 이렇게 창밖 보면은
1: 네.
0: 좋고
1: 네.
0: 커피도 막 더 땡기는
1: 그렇죠,
0: 것 같고
1: 그렇죠.
0: 아. 네. 비 오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1: 저는 좋아합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운전만 안 한다면
1: 아, 운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0: 아,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어, 괜찮아요.
1: 근데 아주 뭐 폭우가 내리는
0: 네. 아, 그럼 너무 무섭죠.
1: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에서 그 재난 방송하는 게 좀 힘들어서
0: 아, 우리 네. 그 기억은
1: 재난 방송만 빼면
0: 저는
1: 예.
0: 네 시간을 생방송으로. 아. 잠깐 예.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음악도 예. 없이 왜냐면 재난 방송하는데 무슨 음악 틀면서 신나게 할 수 없잖아요.
1: 맞습니다. 아
0: 네 시간을 그 생방송을 한 기억이 있어서
1: 그리고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본인 방송 날짜 아닌데
0: 네.
1: 재난 방송에 투입되는
0: 네.
1: 경우
0: 그런,
1: 있잖아요.
0: 그런 경우도 예. 있죠. 어.
1: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0: 네.
1: 재난 수준의 날씨가 뭐 비가 오지 않는
0: 네,
1: 한
0: 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1: 뭐
0: 뭐든지
1: 즐기려고
0: 좀
1: 합니다. 예.
0: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적당히
1: 그렇죠.
0: 예. 너무 가물지도.
1: 네.
0: 물난리가 나지도 않게. 예.
1: 네.
0: 올여름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근데 네. 장마 때 요즘은 장마라는 게 없어서
1: 아, 그러니까요.
0: 그냥 뭐 폭우나 네. 뭐 가뭄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1: 내렸다 하면 막 집중 오고
0: 네.
1: 더웠다 하면 바로 가뭄으로 가니까
0: 그러니까요. 좀 적당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빗소리만큼이나
1: 아.
0: 듣기 좋은 소리 소리소리
1: 네.
0: 강소리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 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강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2: 네, 잘 지내셨죠?
0: 빗길을 네. 뚫고 오진 않으셨죠?
2: 빗길 살짝 미스트처럼 흩날리는
0: 아,
2: 길을
0: 진짜
2: 뚫어봤습니다.
0: 네. 뿌리는 거 진짜 미스트처럼
2: 네.
0: 내릴 때 있어요.
1: 표현이 너무 좋다. 네.
2: 네, 미스트처럼. 네,
0: 뭐 안개비라고도 하고 는개비라고도 하고
1: 네.
0: 너무 예쁘지 않아요?
2: 너무 예뻐요.
1: 네. 뭐 무진기행 느낌.
0: 네, 맞아요.
2: 네. 네.
0: 어젯밤에 안개 끼는 거 보셨어요?
1: 네. 저는 아침에도 그 느낌.
0: 네.
1: 예,
0: 아침까지
1: 네,
0: 아, 밤부터 막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한 9시부터 막 안개가 아. 그러면서 막 도시가 그 건물이 막 잠기는 듯한
1: 네.
0: 느낌 있잖아요.
1: 고담시 같은 느낌.
0: 예, 예. 그러면서 고담시냐 무진기행이냐 무진시냐 고담시냐 막 이런 생각을
2: 네.
0: 했거든요. 어쨌든 그 비가 주는 어떤 그 느낌은
2: 네.
0: 있어요.
2: 있어요.
0: 눈하고는 완전히 다른 또 눈은 딱 그때만 오는데
2: 네.
0: 비는
1: 맞아요.
0: 뭐 사계절 오는
2: 오잖아요.
0: 거니까 비만 오면 어떤 이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면서 커피도 막 심하게
2: 어,
0: 당기고
2: 싶고
1: 무릎이 시린 걸 보니 비가
0: 네.
1: 오겠구나
0: 네.
1: 이런 걸 그
0: 예.
1: 인간 일기예보
0: 그렇죠 예, 예. 비 오는데 칼국수나 먹으러 갈까
2: 어,
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뜨끈한 국물 요리 먹고
0: 진짜
2: 싶죠?
0: 비 오면 먹고 싶은 메뉴 소리 씨
2: 아 저는 커피 원탑인
0: 커피,
2: 것 같습니다
0: 커피, 저도
2: 네.
0: 원탑이고
2: 향이 너무 좋잖아요
0: 예.
2: 비 오는 날
0: 향이 더 진해져요
2: 이게 습도가 높으면 확산 속도가 빨라져서 그렇다고
1: 정말요?
2: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이게 더 멀리
2: 네.
0: 퍼지는 겁니까?
2: 네.
1: 아~ 저는 디카페인이요.
2: 같이 먹으러 가요.
0: 예, 백희 씨는 어떤 메뉴 원탑입니까? 비 오는
1: 아, 저는
0: 날.
1: 뭐 당연히 커피 좋아하고.
0: 예.
1: 그 뭐 다들 좋아하시는 부침개.
0: 네.
2: 오, 너무 좋죠.
1: 예, 저는 반반 메뉴 좋아하거든요.
2: 네.
1: 김치전이랑 해물파전 이렇게 반반.
2: 반반
0: 아, 요즘 그렇게 반반도 나와요?
1: 아, 반반 파는 곳 되게
0: 아~
1: 많습니다.
2: 반반 피자도 네. 있으니까요.
1: 네.
0: 아, 반반 피자야 뭐 예전에부터 있었는데.
1: 대학가 근처 가면
0: 네.
1: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0: 막걸리에.
1: 아~ 예. 아 막걸리가 추가되는구나. 저는
0: 그럼요.
1: 술 안 드니까
0: 그러니까.
1: 안 먹으니까요.
0: 근데
1: 예.
0: 진짜 전에는 막걸리가 맞긴 한 것 같긴
2: 예.
0: 해요. 술을 못하지만
1: 예.
0: 네. 찌개에는 소주고
1: 아,
0: 뭐 이런
1: 땡기네요.
0: 거 있잖아요. 치킨은 예. 맥주고 뭐 이런 거
2: 그렇게 하고 이제 낮잠 한번 딱 자면 예. 너무 개운하잖아요.
0: 아, 행복해 막 이럴
1: 때
2: 네.
1: 네.
2: 아, 네. 네. 들리고 일어나서 소방 먹고
0: 낮잠 잘 시간도 없고
2: 네.
1: 네.
0: 어쨌든 촉촉한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영화 대 영화 오늘 강소리 씨와 또 풍성하게 꾸며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배우 미쳤다 한번 했는데 네.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이거 1년 내내 해도 안 끝난다 네. 막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탄은 최소한 가야 네. 된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오늘도 이 배우 미쳤다 아니면 네. 작품 속에서의 이 배우는 정말 미친 연기력을 보였다.
2: 맞아요. 네, 너무
0: 이런
2: 많죠.
0: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소리 씨가 네. 출발해 주시죠.
2: 저는 고르느라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냥 가장 최근에 저를 울렸던 배우를 골라봤습니다.
0: 좋죠, 좋죠. 그럴 때는 네. 네. 확 떠오르는.
2: 네, 바로. 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쉽게 네. 쉽게 갔습니다.
0: 작품입니까? 인물입니까?
2: 인물입니다.
0: 인물 배우 누굽니까?
2: 저는 구교환 배우를 가장 골라봤습니다.
0: 핫한, 네. 네.
2: 구교환 배우 혹시 나이 아시나요? 얼굴
1: 나이가 가늠이 안 돼요.
2: 네, 얼굴과 네. 나이가 매칭.
0: 그러니까 이게 DP 군대도 어울린다면서요?
2: 맞아요.
0: 근데 또 되게 나이 먹은 것도 또 어울리고
2: 맞아요. 네, 또 드라마에서 너무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는 연기도 네네.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이를 네.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0: 한 40대 초반?
2: 네, 맞습니다. 한 중반?
0: 중반?
2: 네, 지금 82년생이라고 하고요.
0: 아~ 저랑 띠동갑이네요.
2: 네, 한국 나이로
0: 40대. 아, 그냥 동갑이라고 할걸.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피부도 너무 좋고. 네. 근데 또 나이 많은 배우 역할 이제 맡아도 너무너무 잘하고, 예. 이제 나이 어린 역할을 맡아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천의 얼굴이라고 불립니다.
0: 이 구교환 배우는요, 진짜 배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똘끼도 있죠.
2: 네. 네.
0: 거기에 되게 순박한 얼굴도 네. 있죠. 거기에 또 반항적인 얼굴도 있어요.
1: 맞아요.
0: 진짜 천의 얼굴이라고
2: 천의
0: 해야 돼요.
2: 얼굴이에요.
0: 그러니까 로맨스는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에요. 로맨스도 네, 된단
2: 다
0: 말이에요.
2: 돼요, 다. 네.
0: 뭐 보면 뭐 DP 네. 최근작 뭐 만약에 우리 뭐 모자무사 뭐 트랜스젠더 연기 모가디슈
1: 또 네. 북한군으로 나왔던
0: 탈주
2: 네, 네. 탈주
0: 북한군 탈주 네. 이 배우는 진짜 어떻게 한정 지을 수 없는 저 배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니 그리고 무슨 막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 절대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2: 맞아요.
0: 막 키가 크고 그것도 아닌데 참 어쩜 저런 매력을 가졌지. 아,
2: 너무 다채로운 매력을 네. 가졌어요.
0: 헐리우드의 그런 배우들처럼 네. 예를 들면 무슨 뭐 알파치노 같이 뭐 너무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좀 그런 천의 얼굴을 가진
2: 맞아요
0: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저는 그래서 약간 연극적인 배우라기보다는 이 미디어에 어울리는 배우인
0: 네.
1: 것 같아요.
0: 네.
1: 발성이 연극 발성을
0: 아니잖아요.
1: 예. 되게 생활 언어에 가깝게
0: 처음에 구교환이 떴던 이유가 네. 그 묘한 목소리 때문 아닙니까?
2: 맞아요.
0: 그거 목소리 네. 그거 성대모사하고 막 이러면서 네, 그 목소리 네. 때문에 떴거든요.
2: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 미디어에 어울리는 마이크 네, 네. 장치가 아하. 소음해 줬을 때 어울리는 네. 그런 목소리인 것도 시대의 흐름에 잘 맞는 것 같아요.
0: 이 목소리가 네. 약간 여성적인 것도 있단 말이죠.
2: 그렇죠. 네. 네. 트랜스젠더 연기도
0: 웃음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웃음소리도 되게 독특하고. 그래서 이 구교환 배우는 와 진짜
2: 매력이,
0: 독특하구나. 네.
2: 눈빛도 너무 이렇게 다채로운 눈빛. 눈을 네. 갈아 끼우는 줄 알았어요.
0: 네. 네. 뭐, 웃을 때와 웃지 않을 때 표정도 완전히 다르고요.
2: 네.
1: 여러분 지금 뭐 구교환 배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0: 누군가 궁금해하실까봐. 왜냐면 이제 예. 이 배우 미쳤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기 네. 때문에 일단 네.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2: 나눠봤고요.
0: 이제 그 배우의 필모그래피 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구교환 배우가 처음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게 DP라는 드라마입니까?
2: 아마도 그럴
0: 아마도
2: 것
0: 그런가요?
2: 같고요. 네. 그 킹덤 아신전에도 등장을 했던 적이 네, 있어서 네. 그때도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0: 그랬다가 이제 DP에서 완전히
2: 네.
1: 예. 기가 막혔죠.
2: 네. 그리고 또 10대한테는 만약에 우리
1: 만약에 우리
2: 네, 로맨스로 네. 각인을 네. 각인시키게 됩니다.
0: 그러다가 이제 설령 잘 몰랐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뭐 탈주를 봤다가 네. 그렇죠. 영화 탈주를 봤다가 네. 모자무사를 보면서 와
1: 정점이죠, 지금.
0: 구교환 대단하구나
2: 거기에 이런. 이어서 이제 영화관에 가면 군체 영화 군체. 상영을 하고 있죠.
0: 네.
2: 거기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요즘
1: 영화도 상당히 많이 필모그래피에 쌓였고 드라마도
0: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다작을 하는 배우입니다.
2: 네, 네 셀 수도 없고 네. 그 본인이 연출하기도 해서요. 감독 역할을 한 작품들도 많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보면 내가 감독이라면 저 배우는 어느 배역에 갔다가 넣어도
2: 네.
0: 될 것 같은.
2: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가디슈에서는 조연이잖아요.
2: 네.
1: 그렇죠.
0: 그런데도 훌륭하게 소화를 해낸단 네, 말이죠.
2: 맞습니다. 네. 정말 물처럼 네. 어느 그릇에 담아도 다 그러니까요. 모양이 변하는 사람이 아닌가.
0: 탈주에서는 이제 투톱으로 가는 북한군과 네. 거기도 북한군 두 명의 북한군이군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거기서도 그렇고
1: 김씨 표류기에도 조연.
0: 어, 정말요?
1: 김씨 표류기 나왔네요. 2008년에 영화 데뷔를 했네요.
0: 그럼 그게 데뷔작입니까?
1: 아니, 2008년에 아이들, 뭐 네. 죽기 직전 그들이라는 작품들이 있긴 한데요.
0: 네네.
1: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2: 네, 너무 오래됐고 네. 작품도 그렇군요. 진짜 많아요.
0: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이제 뭐 네. 깊이랄지 이런 걸로
1: 그렇습니다.
0: 아주 강렬한 네, 인상을 주면서 네. 근데 이 그 구교환 배우는 그러면 아까 그 발성이
1: 네.
0: 독특하잖아요. 막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막 그런 소리가 아닌데.
1: 그러니까요. 저는 그 지점이 네. 이 구교환의 어떤 정체성, 네.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0: 네네.
1: 그 발성이 그러니까 좋게 들리려면 마이크 수음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0: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시에 녹음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분 마이크 같은 걸 이렇게 네. 아,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러는데.
1: 그렇죠.
0: 근데 지금도 이제 영화 보는 분들이 조금 불만인 게 아직도 이 소리를 잡아내는 수음 작업이 조금 네. 떨어지는 것 같다. 대사가 안 들린다.
2: 네. 기술이 발달했어도.
0: 특히 발음이 좋지 않은 배우들한테는 네. 더 이게 오르르르 들린다.
1: 그렇죠. 그렇게 되게 쉬운 배우예요. 네, 그렇게 되게 정확하게
2: 맞아요.
1: 바로 그렇게, 그런 그렇게 예.
0: 발성
1: 배우예요.
0: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 그런데 네. 예. 저는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오리지널을 추구하는 방식 과 연기관이 이 발성을 고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내가 이 발성을 다른 사람들처럼 고치는 순간
1: 네.
0: 내 아이덴티티는
1: 그렇죠.
0: 사라진다.
1: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도 구교환은 그 발성을 고친 적이 없어요.
0: 네.
2: 네. 네.
0: 그리고
2: 정말 그렇더라고요.
0: 그 구교환 그 특유의 목소리를 우리는 사랑하거든요.
2: 좋아요. 그렇죠.
0: 근데 진짜 그걸 잃어버리면
2: 네. 네.
0: 뭐야 구교환이 왜 저래 맞습니다. 이렇게 돼버릴 네. 거 아니겠어요? 연기도 어색하게 들릴 거고.
1: 조금 전에 알파치노 예를 드셨지만 알파치노는 네. 전형적인 연극형 배우거든요.
0: 네.
1: 발성이 굉장합니다.
0: 네.
1: 작고 속삭인 소리도 또랑또랑하게 들려요. 작은 체구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교하면 연극 배우가 아니라 영화,
0: 영화 배우.
1: 미디어 배우다.
0: 네.
1: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기술이 워낙 많이 좋아져서
0: 네.
1: 수많은 능력도 좋아지고 근데 후시 녹음도 충분히 이제
0: 싱크로율이
1: 좋아졌기 때문에
0: 네, 맞아요. 그게 가능해졌기 네네. 때문에 이제 많이 좀 보완이 되긴 했죠.
2: 네. 네.
0: 그러면 그중에서도 소리 씨가 이 구교환의 배우 이 작품에서 유난히 빛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겁니까?
2: 저는 만약에 우리 영화고요.
0: 이 영화가 25년
2: 25년
0: 영화예요. 작년 영화군요.
2: 네. 네. 근데 여기에서도 명대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0: 네.
2: 정말 연애와 결혼 사랑을 이제 해본 사람이라면
0: 네.
2: 너무나 안 울고는 네.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0: 진짜 저는 이제 이 현재를 흑백으로 보여주고 과거를 컬러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2: 네.
0: 이런 장치는 많은 영화에서 쓰입니다.
2: 네. 맞아요.
0: 그런데 여기서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그게 곧 밝혀져요.
2: 밝혀져요. 네.
0: 우리 둘이 그래서 끝내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2: 네.
0: 흑백으로 변하지.
2: 네.
0: 아, 거기 그래서? 그냥 금방 이 네. 연출 의도가 거기서
2: 바로 솔직하게 드러나죠.
0: 그런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2: 맞아요. 너무 슬픈 이유는
0: 네.
2: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20대
0: 네.
2: 초반 연애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 20대 초반에 구교환 배우가 맡은 남자 주인공 역할이
1: 네.
2: 게임을
0: 네,
2: 개발하는
0: 네.
2: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을 키워가는 과정에 본인의 게임을 설정할 때 여자 주인공을 사랑을 찾지 못하면 이 주인공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0: 네.
2: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지? 하면서
0: 네.
2: 게임 설정이었던 거예요.
0: 네, 근데
2: 정말 이 영화에서도
0: 네.
2: 그 여자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0: 네.
2: 이제 흑백으로 변한 장치로 이제 영화를 전개하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정말 솔직하고도 투명하게 바로 이제 이유를 밝혀주니까 너무 그것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0: 네. 아니 그러니까 20대 대학생 때 둘이 만나는 장면부터
2: 네.
0: 나오잖아요.
2: 네.
0: 터미널에서 근데
2: 네.
0: 그 20대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기는 이제 아이 아빠가 된
1: 네, 현재.
0: 뭐 현재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는데 구교환이 다 되는구나.
2: 맞아요.
0: 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2: 너무
0: 왜냐면 구교환의 진정한 로맨스물을 본 게 만약에 우리 말고 제가 기억나는 게 없어서.
2: 그쵸.
0: 예.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서. 근데 어쩜 저렇게 그 대학생 때 그 그 풋풋하고 순수한 거 있잖아요. 네.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네. 지금 남사친인 거잖아요, 일단은.
2: 그렇죠. 맞아요.
0: 남사친으로서 막 자기는 좋아하는데 말도 못하고 질투는 나고.
1: 긴 기간 동안.
0: 네. 네. 회방은 해야겠고. 맞아요. 이런 그런 것들을 어쩜 저렇게
2: 찰떡같이 네. 소화를 하는지.
1: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이.
0: 문가영.
1: 손. 네. 한쪽의 그 햇빛 때문에
2: 네. 맞아요.
1: 심지어는 거기서 살 수 없게 돼서
0: 너 가져.
1: 예, 그게 있네. 근데 창문 네. 확 열면서
0: 커튼을 열어주면서 너 가져.
2: 저도 네. 그 장면 너무 좋았습니다.
1: 너무 좋았고.
0: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네. 완전히 피폐해지고 이 현실에 네. 이제 발목이 잡혔을 때 게임 하고 있는데 문가영 오늘 비 온댔는데 하면서 네. 이렇게 커튼을 여는데 가서 게임에 방해되니까 확 닫아버리잖아요.
2: 네, 맞아요.
0: 아주 극명. 그렇죠. 어떻게 연출을 저렇게 할까?
2: 맞아요. 그러니까 네.
0: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는 아니, 거예요.
1: 모든 소재가 다 그렇게 됐어요.
0: 네. 너 가져라는 게 사실은 네. 너 다 준다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리고 두 사람의 그 빨간 소파.
2: 네.
0: 그러니까 햇빛과 소파가 모든 것을 보여주는.
2: 맞아요. 2년 간 만에.
0: 극본도 좋고 연출도 참 네. 좋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또 구계연이 이제 헤드폰으로 귀를 닫는 장면.
0: 네.
1: 상대의 목소리를 듣지
2: 않으려고.
1: 않으려고.
2: 네. 단절되고 싶어하는.
1: 근데 떠나는 장면에서 알고 있었어요.
2: 알고 있어요.
1: 떠나는 네. 그 순간에. 왜냐면.
0: 그러니까 문 닫고 네. 나가니까요.
1: 헤드폰을 쓰고 있었는데도. 네.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러니까 네. 여배우가 네. 그러니까 저기 자신의 여자친구가 문을 닫고 나가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쫓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1: 쫓아나가서 잡으려고 했지만 네. 마지막에 한 걸음 살짝 네. 뒷 그것 물러나는 때문에. 장면.
0: 거기서도 네. 우리 그 얘기 좀 해보죠. 네. 거기서 그러잖아요.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2: 네. 만약에 현재에서 우리 하죠.
0: 만약에 우리. 네.
2: 만약에 우리.
0: 내가 그 지하철을 탔다면 그 얘기 하잖아요.
2: 네. 만약에 네. 내가 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0: 백희 씨 입장으로 가보겠습니까?
1: 저는 무조건 가보겠습니다. 타죠.
0: 무조건 타요?
1: 저는 무조건 타는 사람.
0: 무조건 타. 아니 네.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을 알잖아요.
1: 아유 그건 중요하지 않죠.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아. 상대가 나랑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0: 네, 네 그걸 알아요.
1: 저는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는 잡아. 사람의 타입인 거예요. 저는.
0: 네.
1: 저는. 그래서 아, 안 되는구나.
0: 네.
1: 완전히 느끼고.
0: 그래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탑니까?
1: 무조건 타죠.
0: 그럼 네. 소리 씨가 구겨 남자 입장에서
2: 남자 입장에서
0: 남자가 저렇게 타고 떠나려고 해요?
2: 네.
0: 알아요. 나를 떠나려고 작정했구나라는 걸 네, 알아요. 네. 탑니까? 망설입니까?
2: 저는 안 탑니다. 남자랑 여자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0: 저도 잡고 싶은 마음은 진짜 너무 큰데
2: 똑같죠.
0: 너무 큰데
2: 타고 싶죠.
0: 저 남자가 결국 나를 떠나겠구나라는 걸 알기
2: 알면,
0: 때문에
2: 네.
0: 못할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사실 그게 어떤 그 결론적인 우리가 그 결정론적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결론을 알고 있으면 선택이 쉬워지죠.
0: 쉬워지니까.
2: 네.
1: 근데 그 당시에는 결론이 모르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0: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네. 재지 말고 그냥 그쵸. 타야 되는구나.
2: 뛰어들어야 돼요.
0: 타서 둘이 싸우고 나중에 또 헤어질 망정.
2: 네네네네. 지지고 볶고.
0: 네. 네. 지지고 볶고 몇 번을 헤어질 망정. 그 당시에 내가 쫓아갔으면 네. 타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그러네요. 쫓아가놓고.
0: 가놓고 네, 우리가 가놓고 왜 거기서 망설이냐는 거죠.
2: 네. 네. 그러네요. 근데 또 거기 영화에서는 그 문가영 배우 눈빛이
0: 네.
2: 타조라고 보내는 것 같은
1: 맞아요.
2: 느낌이 들었어요.
0: 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2: 안 탔잖아요.
0: 문가영 얘기하잖아요.
1: 네.
2: 네.
0: 나는 네가 탔으면
2: 평생 함께 있을 거야.
0: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2: 네, 그렇게 얘기하죠.
0: 그러니까 네가 타주길 바랐다는 거거든요.
2: 네.
0: 잡아주길 바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남녀는 이렇게 엇갈립니다.
2: 엇갈려요.
0: 네,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기 때문에 헤어지는구나.
1: 네.
0: 엇갈릴 수밖에 없는.
1: 보통은 이게 반대의 구도로 이어지기가 쉬운데 여자는 집을 원하고
2: 네.
1: 남자는 꿈을 향해 네. 가고 있거든요.
0: 네. 네. 네.
1: 근데 보통은 반대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나의 집이 되어주었으면
2: 하는 맞아요.
1: 바람이 더 큰 거예요.
0: 네.
1: 여성은 나는 결혼 후에도 내 꿈을 가지고 살고 싶어.
0: 네. 네.
1: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구도를 바꿔놓으니까
0: 네.
1: 참 기묘한 로맨스 영화였어요.
0: 맞아요.
1: 영화가
0: 네. 맞아요. 네.
2: 맞아요.
0: 그래서 마지막에 그 대사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집이 되어 줘서
2: 고마웠다.
0: 이 얘기도 하거든요.
1: 네. 그러니까
2: 그 시기에 시절 인연이 있는 것
0: 네.
2: 같아요.
1: 맞아요.
0: 네. 네.
2: 그때 집이 줬던 사람이 누구한테나
0: 그러니까
2: 한 명씩
0: 이 영화를 있습니다. 보면서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그때 한 번 더 잡아볼 걸
2: 시도해 볼 걸
1: 네. 네.
0: 잡아볼 걸 그랬으면 우리의 결말이
2: 달랐을까?
0: 만약에 우리는
1: 그럼요.
0: 정말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잡지 않은 게
2: 네. 우리한테 좋은 맞았어. 거야. 맞았어.
0: 이렇게 네.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1: 맞아요. 다양한 그렇죠? 얘기들이 네. 나오겠죠. 네. 네.
2: 아, 그 엔딩 씬도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안아주고 네. 쿨하게 이렇게 네. 가는 네, 갈길 가는. 예.
1: 그래서 그래?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0: 어떻게요?
2: 어떻게요?
1: 전 그러니까 결혼 전 사귀던 여자랑 네.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고 이 화두가 남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얘기가 많이 아니, 있었습니다.
0: 진짜로?
2: 그 호텔방에 같이 들어가는
1: 그냥
2: 게
1: 그냥 불륜 아니냐?
2: 네, 그럴 수 있죠.
0: 일단 둘이 방이 없 으니까 같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2: 그때부터
1: 네네네.
2: 그게 만약에
0: 그럼 자식이면, 만약에 네. 아이한테 전화가 안 왔으면 네. 둘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 뭐 이거예요?
1: 그럼, 아니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떳떳하냐는 거야 그냥 아이에게 전화 오는 건 다음 문제고 네. 네, 내 나의 배우자에게 알리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2: 네,
1: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2: 네, 못할 것 같아요. 네.
0: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 마음인데. 와이프 입장에서 천불 나죠. 제가 만약에 네. 남편이 그랬다 그럼 진짜 이혼감이죠. 예.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입장. 그 네. 구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2: 그럴
0: 같이 있어줘.
2: 없어요.
0: 이렇게
2: 너무 그럴 수
0: 같이 있어줘.
2: 없죠.
0: 같이 네. 있어줘야지 방이 없다는데 어떡할까.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죠. 드는 거예요. 네.
2: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 그냥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까지는 남편이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 네. 하면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네. 같기도 해요.
1: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네. 그 방을 네. 그 전 여친에게 주고
0: 자기는
1: 나와야지. 네.
2: 그러네요.
0: 아니 그러면 네. 그러니까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죠.
1: 뭐가 막
2: 미련.
0: 미련이 남아 있으니까
2: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그때 최선을 그러니까요. 다하지 않은. 네.
1: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0: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둘이
1: 다크한 스토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0: 거기서 이제 구경이 막 쪼그리고 네. 앉아서 울잖아요. 네. 울고 나서
1: 가정법원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0: 둘이 진정한 이별은 네. 그날 한 거예요.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그런 것 같아요.
0: 쪼그리 그동안에는 네. 이별을 못했어요.
1: 가족과도 물론. 이별할 준비를 네. 하시고요.
2: 마음의 미련 때문에.
0: 아니 이걸 자꾸 불륜을 네. 안 갔잖아요.
1: 그래서 네. 배우자가 알게 되면 이것이 불륜일까 아닐까에 대한 논쟁까지도 네. 한번 논쟁이 네.
2: 문제.
0: 아니 근데
2: 있어요.
0: 진짜 그렇긴 하네. 내가 와이프 입장했으면 진짜 네. 이건 이혼감이다 막
2: 깜짝 놀라서
0: 용서할 수 없어 이럴 텐데.
1: 왜냐면 그 다음 작품 있잖아요. 네. 모두가 그
0: 모자 못 써. 모자 못
1: 써. 거기에서도 네. 정신적인 외도를 네. 하는 네. 남편에 대한 네. 얘기 나와요.
2: 나와요. 네.
1: 감독 중에
2: 나와요. 네. 작가랑. 네. 네. 그렇죠.
1: 실제로 외도를 하지 않지만 부인은 그 사실을 알고 네.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혼을 결심하거든요.
0: 우리 네. 잠깐 딴 길로 셉시다.
1: 네. 네.
0: 제가 네. 그 한 현직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육체적인 바람과 정신적인 바람에서 더 견디지 못해하는 게 무엇이냐, 상대방이. 네. 뭘 것 같아요?
1: 전 둘 다인데요.
0: 네. 둘 다인데 네. 특히 더 못 견디고 이혼까지 가는 경우. 뭘 것 같아요? 현실에서
2: 정신적인 바람이
0: 맞습니다.
2: 더 세요.
0: 그러니까 육체적인 바람은 그냥 순간 나는 아무 기분 없이 그냥 본능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랬는데 정신적인 바람은 내 마음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네.
1: 이것도 남녀의 네. 차이가 큽니다.
0: 아니 그래서 오히려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정신적인 바람이 더 크답니다.
1: 그러니까 남자 배우자가 아내의 정신적 바람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2: 이것도 약간 네. 성별로 네. 차이가 있을 수도 그럼 있겠어요.
0: 그럼 남자는 거의 육체적인 걸 용납하지 못한다?
1: 아니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0: 둘 다?
1: 헤어질 결심이 되면 네. 그건 그 바람은 핑계다. 네. 헤어질 결심이 되면 그 순간에 어떤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것. 네. 나는 헤어질 결심이 됐어. 근데 너 네. 마침 그때 바람도 폈어.
2: 그 트리거가 있다는 거죠.
1: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0: 아니 근데 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 바람이라는 건 뭐 육체적이든 네. 정신적이든 배우자한테 가장 큰 상처라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그것만큼 네, 네. 상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여러 가지 또 네. 있죠, 사실은. 네. 예, 쌓여온 네. 예를 들면 계속해서 나를 무시해.
2: 오, 네.
1: 하루에 세 번 정도 무시하는 말을 해요.
2: 그렇죠.
1: 30년간.
2: 네, 아이고.
1: 그런데 30년째 되는 날 상대가 바람을 폈어. 그럼 바로 이혼.
0: 아니 근데 이 남자가 이름 바꿔 쓰는 합시다. 와이프가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요. 네네. 그런데 난 깜짝같이 몰랐는데 어느 날 남자가 있다고.
1: 네.
0: 그러네요.
1: 네.
0: 그 지금까지 너무 잘했는데.
1: 네. 저는 그러면 너무 쿨하게. 네. 아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가 될 것 같아요.
0: 그리고 보내줘요.
1: 네.
2: 오.
1: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와. 왜냐면 그거는 저는 생각이고 막상 닥쳐봐요.
1: 저라는 사람의 선택이 네. 그렇다. 네. 저라는 사람의 성향이 굿 애티튜드가 좋은 다음 단계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위악보다는 위선이 낫다. 악하게 계속 하루 종일 대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이거보다는 네. 나에게 안 좋은 맞네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척 해줬어. 저는 그게 훨씬 고맙거든요.
3: 그 좋은 척도 에너지가 들고
1: 엄청난 에너지
3: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노력 그걸 때문에 인정하신다는 거죠.
1: 저는 고마워할 것 같아요.
3: 무슨
1: 나에게 잘해주어서 고마웠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0: 저는
1: 반대입니까?
0: 더 배신감 들 것 같거든요.
1: 아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3: 오 이런 사람이었어.
0: 그러니까 사람이
3: 생각하면서.
0: 아니라 네. 그 사람한테 빠져 있으니까 나한테 미안한 것 때문에.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거.
1: 너무 복잡한데요. 아, 저는 이렇게 그런 사랑 못하거든요.
3: 출장 가서 괜히 비싼 거 사다 주고 약간 그런다고.
0: 두 개 사가지고 저 여자 주고 나 또 나 주고 막 이렇게.
1: 그걸 잘못했네.
0: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3: 용서 못하죠.
0: 용서 못하죠.
3: 아 진짜.
0: 용서 못하죠. 네.
3: 거기서 커튼을 왜 치냐고요. 헤어지게.
1: 구경한 잘못했네.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리얼 스토리까지 들으셨고요.
0: 네. 아,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이 만약에 우리 OST도 좋잖아요. 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들을까요? 아니면
3: 오, 어떻게 못 골라요?
0: 바이어 사이드를 뭐 고를까요?
3: 1번 듣고 싶어요. 오늘 비 온다.
0: 아, 네. 그러면 이거 들을까요? 네. 예.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0: 진짜 사랑은 봄비 같고 네. 이별은 차가운 겨울비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배우 미쳤다 두 번째 시간으로 소리 씨가 가지고 온 배우는 구교환입니다. 예, 네. 만약에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벌써 소리 씨가 30분을 쓴 관계로.
1: 세상에. 시간 진짜 빠르네요.
0: 또 빨리빨리 네.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백희 씨 차례입니다.
2: 저는 박정민 배우입니다.
0: 아, 배우 네. 박정민. 저도, 저도 고민했어요. 박정민을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2: 네. 할 사람들이 사실 요 나이 때 되게 많아요.
1: 네, 네 많아요.
0: 30대 네. 후반, 40대 초반. 네. 네.
2: 87년생이고요. 네. 2007년에 데뷔해서 2011년 파수꾼이라는 작품으로 네.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0: 저는 파수꾼이 데뷔작인 줄 알았더니 네. 아닌가요?
2: 2007년에 세상의 끝이라는 작품으로.
0: 아, 네. 저는 파수꾼이 데뷔작인 줄 알고 깜짝. 저 배우 미쳤구나.
1: 네, 진짜 미쳤다.
2: 네.
1: 그냥 미쳤죠.
2: 그리고 파수꾼에 나온 배우들은 다 잘 됐어요.
0: 네. 네. 네. 그 이재훈 네. 또 누구죠? 한 명이 또 있는데. 그 세 명의 친구니까요.
2: 네. 그래서 그 배우들의 기가 서로 인터뷰하는 걸 보면 네. 서로가 서로에게 연기에 반했다.
0: 네.
2: 서로
0: 진짜 아니 될 줄 쟤는 어떻게 네. 저렇게 연기하지라는 네. 생각을 했다고
1: 될 줄 알았다. 네. 네. 이렇게 말하죠.
2: 그리고 상대 연기를 보고 하루 동안 고민을 했대요.
1: 자신을 돌아보고
2: 저 귀에 눌려서 저 귀에 눌려서 내가 연기를 제대로 못했다. 근데 그 똑같은 인터뷰를 다 상대 배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작품이 파수꾼이었는데 오늘 제가 골라온 작품은 두 작품입니다. 예, 밀수와 네. 얼굴이에요.
0: 예, 최근작 얼굴. 네. 네. 얼굴로 백상예술대상을 받았죠?
2: 그렇습니다.
0: 네, 네 박정민이 네. 받았습니다. 진짜 얼굴 보고는 네. 저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딸이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오더니 막 강추하더라고요. 네. 엄마도 빨리 가서 봤으면 좋겠다. 네. 네. 친구들하고 보고 오더니 저도 바로 봤는데 박정민과 권혜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고요. 되게 아무튼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 연상호 감독이잖아요.
0: 맞습니다. 네, 연상호 감독이 예, 연상호 감독이 연상호 감독의 다른 결을 보는 듯한
1: 맞아요.
0: 그러면서도 연상호 스타일이 보이는
1: 보여요.
0: 네.
2: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연상호 감독의 그 짤막짤막하고 이 예전에
0: 서울역?
2: 애니메이션 같은 서울역. 작품들을 보면
0: 그게 서울역이네.
1: 네. 네. 부산행 서울
2: 많거든요. 네. 유명한 작품보다 네. 안 알려진 작품들도 많아서 그 계열에는 이 얼굴이 있어요.
0: 네.
1: 있어요.
2: MB 시리즈 이외에
1: 예.
2: 이끼 같은 느낌의 네. 어떤 다크하고 네. 그로테스크한 네. 작품들의 계보가 연상호한테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예요. 윤상 감독이랑 작품 한 게. 그래서
0: 박정민이랑.
2: 그래서
0: 어떻게 세 번째죠?
2: 본인이 인터뷰를 했던 걸로 지금 제가 그래요.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박정민에게 연상호의 페르소나냐 네가. 구교환 씨가 또 세 번째예요.
0: 네까지
2: 해서
0: 네.
2: 네 번째 작품 한 배우도 있어요.
1: 네.
2: 네 그래서
0: 페르소나라고 하기에는 네.
1: 자아가 너무 많은데요.
2: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불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 박정민이
2: 네. 네. 어떤 감독에게 그 감독의 얼굴이 나야라고 불리는 건 또 굉장한
1: 영광이죠.
2: 또 영광이기도 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얼굴을 찍을 때. 굉장히 고민도 많고 힘들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근데 힘들 틈도 없이 후루룩 찍었대요.
1: 네.
2: 제작비 2억에 굉장히
1: 맞아요. 저예산. 네,
2: 저예산
1: 저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0: 돈은 많이
2: 넘었습니다.
0: 돈이 많이 그러니까. 안 들었을 거라는 네. 생각은
1: 전혀 안 들어요.
0: 영화를 보면 네.
2: 그러니까 왜냐면 배우 몸값이 굉장히 네. 2억을 초과할 것 같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제 그 한도 내에서 네.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2만에서 3만이 들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겠죠.
0: 왜냐면
2: 근데 워낙... 100만이 넘었어요. 110만이 넘었어요.
1: 네,
2: 그래서 그냥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이
0: 네.
2: 난 영화.
0: 그러고도 지금 OTT로 네. 넘어와서도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OTT로 넘어와서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2: 네, 시나리오가 워낙 좋아서.
0: 네, 맞아요. 이야기의 네. 힘이
2: 앞이 보이지 않는 남자가 지금 현재 자기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들이 이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는 얘기예요.
0: 평생,
2: 이렇게 단순한 작품이에요.
0: 평생 네. 도장 파는 일로 이제 네네. 장인이 된
2: 그렇습니다.
0: 그 남자의 네.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이제
2: 그 아버지가 권해요.
0: 네.
2: 아들이
0: 네. 박정민.
2: 네. 거기에 이제 이 다큐멘터리 PD가 와서 이 PD 덕분에 혹은 때문에 과거가 파헤쳐지는.
0: 그렇죠.
1: 그렇죠.
2: 네. 네.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찾아가는
0: 네.
2: 작품이에요.
0: 그렇죠. 네. 엄마가
1: 백골로 발견돼서
0: 백골 시신 나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엄마였어.
2: 엄마요. 그러니까 시신에서도 얼굴을 확인할 수 없고.
0: 네.
2: 오로지 듣는 사람들이 다 못생겼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돼서 기분이 이거 좋아야 될지 안도해야 할지 엄마가 있었구나. 엄마를 발견했어야의 안도가 있을 것이고
1: 네.
2: 주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충격이 클 텐데
1: 네.
2: 이 두 가지를 다 소화하기도 전에 못생겼다는 얘기 주변에 직원들이 듣게 되니까 괴로운 거죠. 진실을 더 탐구하기가 괴로운데 PD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 인터뷰하죠. 사장 인터뷰하죠.
0: 동네 사람들 다.
2: 끝까지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주인공의 눈앞에 보여주는데 그 눈앞에 보여주는 진실의 젊은 앞 아빠 역할을 본인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박정민이 합니다.
1: 1인 2역이라고 하더라고요.
2: 그 역할이 너무나 진짜 젊어졌습니다. 특히 눈이 보이지 않는 박정민의 연기는 보시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0: 이 박정민 이야기, 배우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박정민은 그것만 있는 세상 맞죠? 이병헌하고 그 서번트 증후군을 앓는 장애인 동생으로 나올 때 거기서도 이병헌이 박정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 어떤 점에서?
0: 연기 때문에.
1: 연기가 너무
0: 그
1: 미쳐서.
0: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것 장애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배우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1: 그렇죠.
0: 과에서도 안 되고
1: 그렇죠.
0: 과장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1: 겪어본 것도 아니고
0: 저걸 저렇게밖에 연기 못한다 이런 게
1: 맞아요.
0: 굉장히 위험한 걸 다루는 게 바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연기인데 그걸 젊은 박정민이 해내는 걸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몰랐대요. 6개월간 맹연습을 했답니다. 거기서 쳐야 되는 곡들이 몇 곡 있잖아요. 그걸 맹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근데 이병헌도 저 미쳤네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대요. 현장에서 연기할 때.
2: 그래서 연습을, 본인도 안 될 줄 알았대요. 당연히 못하고 대역도 다 준비시켰고
0: 피아노가?
2: 피아노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해서 테이크가 오케이가 난 거예요.
0: 그래서 깜짝 놀란
1: 음악적인 감각도 있나 봐요.
2: 그렇죠. 랩도 잘하고
1: 춤도 잘 추더라고요.
2: 춤도 잘 추고
0: 변선에서 랩하는 거 봐봐요. 잘하잖아요.
2: 너무 잘하죠. 본인이 랩을 써서
0: 한 거니까 그러니까 변산도 거기서도 진짜 막 그 조폭 아버지 가족을 버리고 떠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 때문에 여전히 반항하고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 인물로 나오잖아요. 특히 거기가 이제 변산이라서 더 애정이 갔다. 저는 거기서 그 내 고향은 너무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진짜
1: 어떻게 저런 말을
0: 저렇게 쓰지? 그 울컥한 거 있잖아요.
1: 전율이 흘러요. 들으면
0: 내 고향은 폐항. 너무 가난해서 보여줄 거라곤 노을밖에 없네.
2: 멋지죠.
0: 진짜. 그러면서 진짜 그 변산의 노을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데서의 그 박정민의 연기.
2: 연기도 있고 감성도
0: 감성도 있고.
1: 어떡해요. 한번 더 보고 싶네요.
0: 그리고 또 타짜에서는 상당히 남성미를 풍기는 그런 역할을 또 원아이드 잭 거기서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박정민도 여기 조금 전에 밀수 얘기도 했는데 밀수에서는 이제 진짜 비열하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건달이면서 완전
2: 가장 뭐랄까 인물의 성격이 많이 바뀌어요. 단 이 사람만 바뀌어요.
0: 그렇죠.
2: 이 사람만 바뀌어요. 그래서 사건을 이 사람이 다
0: 그렇습니다.
2: 끌고 가요.
0: 처음에는 이 누나들이라고 해야 돼요? 누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결국 이제 돈 때문에 눈이 뒤집히면서 완전히 돌변하는
2: 그러니까 누나들의 시다발이라고 해요.
0: 그렇죠. 시다발이라고 하죠.
2: 그래서 김현수가 맨날 꾸짖어요. 너는 일도 못하네.
0: 그러니까 그 대사가 나오죠.
2: 3년 뒤에 돌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장돌이가 그 밀고자였어요.
1: 있어요.
2: 금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0: 그리고 뽀글뽀글한 파마를 해가지고.
2: 그리고 거기도 배경이 군천이라고 하는데요.
0: 군산 같아요. 왜냐하면 밀향의 밀수 뭐 이런 게 딱 군산 같아요.
1: 이게 실화 배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실화 배경이라고 하고요.
0: 혹시 군산에서 로케 안 했습니까?
2: 로케는 잘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1: 70년대에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군산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2: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박정민은 국외원하고는 또 다른
1: 네, 네 있어요. 결이.
0: 이 멍 그러니까 되게 막 장난기도 많고. 그죠?
2: 네.
1: 근데 좀 되게
0: 진지한 것도 어울리고.
1: 진지한 면이
0: 그리고
1: 있어요.
0: 그리고 진짜 또 코믹 진짜 코믹 뭐 이런 것도 어울리고. 그래서 이 박정민도 참 진짜 배우하기 딱
2: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네. 여성을 또 트랜스젠더 비슷한 캐릭터로 또
0: 연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네. 상을 받았어 네. 조연상을 받았어요. 근데 네. 저는 진짜 아무리 살을 뺐다고 해도 저기 저렇게 된다고 그 트랜스젠더 몸매가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 진짜 몸으로까지 연기하는 배우들이죠.
1: 뭐 10kg 감량하는
0: 그러니까
1: 거는
0: 이게 감량해도 해서 감량은 하더라도 골격이
1: 다 다르니까요.
0: 다르기 때문에
1: 남자 골격과
0: 여자 골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살은 얼마든지 뺄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여자 몸매가 나오더란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2: 네.
0: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2: 배우들이랑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너무 대단하죠. 네.
0: 그리고 진짜 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의 그 섬세한 또 손놀림이랄지 그 막 말투랄지 그러면서도 또 막 안 도와줄 수 없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가련한 느낌.
0: 네, 그래서 그 여, 아이 때문에
2: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한참 이제 유행하고 난 뒤에 얻은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짜증 연기를 잘한다.
0: 네. 그러니까 온갖 짜증 다 내면서도 네. 도와주잖아요. 네. 그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네. 아,
2: 지금까지도 짜증 연기는 원탑인 것 같아요.
0: 변산에서 짜증 엄청내요.
2: 그 짜증을 왜 이렇게 잘 내요?
1: 그 눈이 네. 눈이 딱 짜증 연기에 네. 적합하게 딱
2: 장착을 딱 장착이 돼 있어요.
0: 맞아요. 또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는 그렇게 헬멧 쓰고 이병헌이한테 맞으니까 이렇게 헬멧 쓴다든지
2: 맞아요.
0: 아, 그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마 있고요. 엄마를 부를 때 그 어떤 톤이랄지
1: 맞아요. 그 아이디어도 넘치는 것 같아요.
2: 정말요? 네.
1: 그 1인 2역 네. 우리 영화에서 얼굴에서 네. 1인 2역 제안을 먼저 배우가 했대요.
2: 그러니까요.
1: 박정민 배우가.
0: 박정민이?
1: 네, 센스가 있죠.
0: 그러면 원래는 1인 2역을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1: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다른 배우를 쓰려고 듣고, 했는데. 네.
2: 윤성 감독이 마치 자기도 그 생각을 했던 것처럼.
1: 네, 맞아요.
2: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박정민 아버지가 시각 장애가 좀 있다고 얘기를 또 어느 네. 인터뷰에서
0: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본인의 네. 연기에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박정민 배우의 이 얼굴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 예. 저는 얼굴에서 이제 계속 그 이제 엄마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재산 때문에 그 엄마의 이모들이랑 이렇게
2: 맞습니다.
0: 오잖아요 네. 장례식장에 네. 못생겼다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하잖아요.
2: 네.
0: 근데
1: 아, 정말.
0: 그, 저는 그 영화에서 너무 못생겼어. 그 얘기를 동네 사람들도 네, 다
2: 계속해요.
0: 하고. 그러니까 보는 관객이 도대체 얼마나 못생겼길래 제발 얼굴 한번 보여줘.
2: 네.
0: 이 욕구를 막
2: 그게 이제 우리한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0: 던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 욕구를 자극하면서
1: 끝까지 보게 합니다.
0: 그러면서 그 얼굴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거기에만 니네 다 정신을 팔고 있느냐라는 네.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엄마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2: 네.
0: 사진을 통해서.
1: 근데 그런데 생각보다
0: 네. 그냥 평범한 얼굴이에요.
1: 평범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멸칭으로 부르고
2: 네. 네.
0: 완전히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녀야만 하게 네. 만드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게 하고 사실은 통쾌하지가 않아요.
1: 맞아요. 마음에 남아있어요.
0: 찜찜하죠.
2: 예, 여성인 어머니의 입장에서
0: 네.
2: 마지막 장면에는 카타르시스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0: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2: 그 심지어는 박정민, 아들 박정민이
0: 네.
2: PD에게 그 뒷장면을 자기가 잘라냈다고.
0: 네. 네. 그 얘기를 합니다. 네,
2: 그 SD카드를 돌려주면서.
0: 네, 내가 네. 거기 다 지워버렸다.
1: 네. 네.
2: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버지가 응? 좋은 일도 하셨고 하니까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닮았네요.
1: 그 대사가
0: 있죠. 네. 때. 진짜 뜨끔하죠.
2: 아, 그러니까 이 영화의 카타르시스는 없지만 네. 이렇게 찔리고 뜨끔하고 그 마음속에 지옥으로 살아라 니네들이라고 벌을 주는
0: 니네도 결국에는 성능으로. 그 얼굴 그 못생긴 얼굴에만 네. 집착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감독이 이제
2: 그렇게
0: 딱 뜨끔하게 그렇죠. 묻고 네. 있는 거죠. 밀수는 이게 그
2: 네.
0: 류승환 감독의 네. 작품이죠. 되게 뭘 류승환 감독 영화치고 되게 발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2: 네네. 정말요.
0: 발랄하다.
2: 네. 네. 발랄한데 네. 한 칼을 숨기고 있다.
0: 네. 네. 네.
2: 액션씬 딱 한 씬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나오는데.
0: 그 조인성이
2: 네네네.
0: 그 싸우는 아, 장면 말하는 거죠? 네,
2: 권상사.
0: 네,
2: 권상사의 액션 씬을 예. 볼 수 있는 그 장면 이외에는 저는 그, 그 어떤 그 서해안의 바닷가 풍경과 예. 해녀들의 물질
0: 그리고 70년대 그 네. 가요 유행가가 진짜 네. 많이 나오잖아요.
1: 많이 나오죠.
0: 뭐 연안부두, 무인도, 네. 뭐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2: 네.
0: 영화 밀수에서 나왔던 연안부두.
1: 와.
0: 아, 앵두가 먼저 나오네요.
1: 네, 앵두.
0: 되나요 당신의 마음.
2: 이게 거의 오프닝.
0: 네.
1: 바닷소리 들려요.
2: 네. 오. 아, 그리고 국내 거의 최초일걸요? 해녀 액션씬?
1: 네.
2: 물 속에서.
0: 그런
2: 해녀 액션씬.
0: 네, 그 막 낙 아. 같은 거 들고. 네. 이게 지금 영화의 장면에 이 노래가 같이 들어있어서
1: 바닷고동
0: 소리도 들리고 바닷소리도 들리고
1: 네. 또 여름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한번 보아도 좋을 네. 것 같고요.
2: 너무 좋았어요.
0: 잠수하면서 이제 뭐 노래 소리가 이렇게 조금
2: 네. 네.
0: 이때만 해도 박정민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3: 그렇죠.
0: 누나들의 시다바리로.
2: 네. 교련복 바지 입고.
0: 네. 그것도 교련복 바지를 딱 네. 접어 올려가지고 거의 네. 허벅지까지 네. 접어 올리잖아요.
3: 야야야야, 친구야, 친구야, 저도 도와줘.
0: 밀수도 뭐 상업 영화로 재밌게 볼 수 있는
2: 아유,
0: 네.
2: 네.
0: 자, 이렇게 해서 이 배우 미쳤다. 백희 씨는
2: 박정민
0: 배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1: 저 너무 많죠.
0: 황정민을 해야 되나?
1: 네.
0: 여자 배우를 안 했으니 김고은을 해야 되나?
1: 아, 네.
0: 파미웨이 김고은을 해야 되나? 누구를 네. 해야 되나? 이병헌 빠뜨릴 수 없잖아요. 최민식도 빠뜨릴 수 없고 네. 유해진도 빠뜨릴 수 없고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작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1: 네.
0: 그 작품에서만큼은 이 배우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품으로 가져왔는데요. 저는 화차의 김민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0: 그 언젠가도 한번 이 화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변영주 감독의 화차, 그러니까 미야베 미유키의 원작을 각색을 했는데
1: 네.
0: 원작과 사뭇 다릅니다. 거의 모티브 이 여자가 이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한창 논란이 많이 됐던 사회 문제화 됐던 무분별하게 카드를 막
1: 네.
0: 발급해주면서 그 돌려막기로 네. 결국에는 네. 막 다들 파산이 되고
1: 그렇죠.
0: 이렇게 하는 그 사회 문제 일본에서도 크게 사회 문제가 됐었거든요.
1: 신용불량자 됐고요. 네.
0: 여기 미야베 미유키에서도 그 여대생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파멸해 가는가를 보여주는데요.
1: 네.
0: 여기서는 이제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갑니다. 변현주 감독은
1: 네.
0: 원작과는 무엇이 다르냐면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체 때문에 시달리는 거죠.
1: 그렇죠. 네. 본인이 잘못
0: 본인이 잘못인 것이 아니고 네. 아버지의 사체 때문에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신분을 세탁하는 거. 신분 세탁을 하는 것만 거의 모티브로 따왔다고.
1: 그렇죠.
0: 원작에서 결말도 완전히 다른.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의 각색이 참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1: 네, 괜찮았어요.
0: 연출도 좋았고 연기는 이선균의 그 젊은 시절 너무 멋있게
1: 네,
0: 나온. 그러면서.
1: 그렇죠.
0: 그 혼란스러운 아닐 거야. 그래요? 이 여자가 설마 그런 짓까지 했겠어?
2: 네.
0: 라는 그리고 이제 사촌 형이 형사 전직 형사여서
1: 네.
0: 그 사촌 형한테 부탁해서 둘이 같이 찾아다니는
1: 그쵸,
0: 그쵸. 그 여정을 보여주는 끝에 이제 결말이 나오는데요. 이 김민희가 이선균과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순수한
1: 예쁘고.
0: 얼굴인데
1: 그쵸.
0: 본인이 그 전에 그러니까 이희준이라는 배우하고 결혼을 한번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런데도 끝끝내 그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괴롭힐 때
2: 네.
0: 그때 그 모습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빌고 나중에는 혼자 밤에 남편이 깨서 보니까 이 여자가 막 빌고 있어요.
2: 네.
0: 제발 아버지
1: 죽게
0: 해달라고.
1: 네. 그래서 뭐 시체를 가져다 달라 이렇게
0: 그, 그런 장면
1: 아이고.
0: 극과 극의
1: 네.
0: 어떤 그 연기를 해내는데 와,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엔 신분을 하나 어떤 여자를 죽임으로 해서 그 신분이 되잖아요.
1: 네.
0: 그 사체를 처리하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1: 아, 네.
0: 보여주지 않아요.
1: 네.
0: 그냥 자신이 속옷만 입고 화장실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주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미 거시대는 막 피가 낭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괴로우니까 막 헛구역질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이걸 처리해야 되니까 막 자신의 뺨을 칩니다.
1: 그 연기가 또
0: 그 저는 그 장면에서는 김민희를 저건 정말 김민희가 미친 연기라고 보여준다.
2: 정말요.
1: 네. 그 체구가 되게 말랐잖아요.
0: 엄청 말랐죠.
1: 그래서 느껴지는 약간 아이러니함이
0: 네네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무서워요. 이 화차에서의 김민희 역할은 저는 정말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한국 영화계에서 다른 얼굴 생각할 수 없어요. 그 김민희가 저런 연기, 그러니까 김민희가 그러니까요. 되게 얼굴이 백치미가 있거든요. 백치미가 있어요.
1: 맑은
0: 아주 있어요. 맑은 백치미가 이렇게 웃을 때 거기서 이선균 보고 웃을 때 되게 맑은 얼굴이 있거든요. 막 순수하다 못해 백치미까지 느껴지는 그런 얼굴이 있고 그런데 또 미쳐가는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1: 있어요.
0: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신분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는 평생 사채업자한테
1: 시달리죠.
0: 고통을 받을 테니 네.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신분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라는 그 미쳐가는 얼굴을 보여주는데 아 저런 연기를 한다고?
2: 기가 막히죠.
0: 예, 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화차를 안 보신 분들은요, 저는 강추합니다.
1: 네, 너무
0: 책도 보시고요, 네. 영화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정말 매력 있습니다. 네.
1: 그 변영주 감독이 그 일본 원작 작가한테 선물을 했다가 엄청 칭찬받았다.
0: 네. 아~ 자신의 결말보다 더 마음에 든다.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이 얘기를 했다 그러죠. 미미 여사가.
1: 네. 네. 그리고 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정유정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그 피의자 그 이제 정유정이 여러 번 이걸 봤다고.
2: 아 진짜로요?
1: 네. 봤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보고 힌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1: 그렇겠죠? 그러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2: 모티브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0: 예.
1: 그리고 또 김민희가 연기력을 정말 최고라고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라는 네. 평도 있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희는 또 하나의 영화 얘기를 하자면 아가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2: 네.
0: 예. 아가씨에서도 김태리와 함께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데
2: 네.
0: 거기서 그 두 사람의 마지막에 너무나 마지막에 나름대로 반전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김민희는 아가씨에서도 남성들한테 물론 이제 여기 그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좀 다른데.
2: 네.
1: 네.
0: 화차에서의 남자들한테 당하는 폭력과 여기 아가씨에서의 그 귀족 남자들한테 당하는 그 네. 폭력이 김민희만큼 저걸 표현해낼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2: 네.
1: 그렇죠. 그 특유의 맑고
0: 그 왜소한 투명한 얼굴에 그 왜소한 몸에서 네. 나오는

0: 목욕신.
1: 목욕신 이리에 그 이제 사랑니가 네. 솟아오르니까 얼마나 네. 아파요. 근데 그거를 갈아주는.
2: 그러면서 이제 불태리가.
1: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사랑 눈을 뜨는.
2: 뭐 내가 이렇게 단장 시켰던 관리했던 것 중에 제일 네. 예쁜 거다. 뭐 이런 게 대사.
1: 맞아 그런 그런 대사라죠. 네. 김태리가 네. 그 대사를 네. 하죠. 네. 아.
2: 그래서 이것도. 네.
1: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는 동성애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요.
2: 나오죠.
1: 네, 아가씨에서.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의 미장센을 정말 극대화시킨
0: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동성애 표현에 대한 호감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 저도 없습니다. 저도 네. 없습니다.
0: 그걸 봤을 때 아, 에로틱하다라든가 네. 아, 뭔가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자연스러울
1: 저도
0: 텐데.
1: 저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0: 전혀 없는데 이 작품에서만큼은 아, 이 둘이 동성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지우고 볼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1: 약간 납득이 되는?
0: 네.
1: 그죠?
0: 납득이 되고, 네. 아, 저 눈빛 치면은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아, 지금 사랑이 시작되고 있는
1: 그러니까
0: 것 같다.
1: 그건 저는 예. 그 동성애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인간애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예.
1: 이 아가씨가 남편과 그 귀족 남자들로부터 당하는 폭력에서 구해주고 싶다. 그리고 김태리는 또 막 그 저기로 보내자고 죽을 뻔하고 막 네. 이러잖아요. 네. 거기서 서로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아,
2: 구원자가 되고
0: 싶어요. 서로의 그 맥락을 네.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그 한 장면 얘기한 거예요.
1: 아,
0: 그 한 장면. 네. 그 이빨 갈아주는 네. 그 장면 때문에 네. 전혀 동성애 같은 코드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맥락과 네. 완전히 상관없어요. 네. 이것만 딱 봤는데 어? 이 두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네. 사랑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1: 네, 맞아요. 그건 느껴져요. 네. 네.
0: 그 느낌을 제가 스스로에게 놀란 거예요. 어, 나는 스스로에게 전혀 그게 없는 사람인데 이걸 완전히 지우고 보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1: 그럼 진짜 매력 있죠?
2: 신기하죠. 어떤 배우들이 하면 이렇게 잘 안 와닿고
0: 이상하고
2: 이상하게 이렇게 이 둘이 하면 김태리랑 이제 하면 너무 이렇게
0: 자연스럽고,
2: 자연스럽고.
0: 그게 놀라운 거죠.
1: 네, 저는 올드보이 이런 작품 뭐 친절한 금자씨보다 오히려 아가씨에서의 미장센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2: 그렇죠.
1: 더 박찬욱 감독 네. 다웠다.
2: 다웠다.
0: 더 발전된. 네,
1: 네. 더 발전된.
2: 김민희 다웠다. 네. 네.
1: 그래서 이게 나중 작품으로 갈수록 더 진보한 건가?
0: 얼마나 미술 감독을 네. 혹사시키는 거냐?
2: 그러니까.
1: 아니 사실 굉장히 폭력적이지만 거기서 그 공연하는 그 장소의
0: 맞아요.
1: 그 구도는요, 색감과 구도는 어마어마합니다.
0: 그러니까.
2: 네.
0: 그 장소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장소 나오지만 저는 그 책을 읽어주고 그 장면 그 장소는 동양과 서양이 다 합쳐져 있는 느낌.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물이 또 흐르고
1: 안에는 이렇게 정원처럼
0: 거기다가 이제 책을 나중에 다 버리겠고
1: 그리고 그 남자들은 정말 온갖 재를 자내고 와서 완벽한 턱시도를 입고
0: 결국은 그 야한 소설을
1: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꾸미고 와서는
2: 그러니까
1: 야한 소설을 듣고 본다고 그러니까 되게 이것도
2: 이질감이 들어요.
0: 맞아요.
1: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니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냐를 보여주는
0: 그런 희한한 작품입니다.
1: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남편 역할의 조진웅 또 약혼자 역할의 하정우
0: 그들이 꾸민 각각의 계략이 있고 그걸 뒤엎는 여성들의 계략이 있고
1: 반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집사 같은 김혜숙 연기자 연기자 아가씨도 저는 이 지금 김민희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는데 아가씨라는 작품 진짜 매력 있는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마지막에는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2: 느껴져요.
0: 확실하게.
2: 저는 그 문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0: 아~
2: 너무 강렬했어서.
1: 네.
2: 그 지하에 가면 문어가 있죠.
1: 그 지하. 거기서 막 그 고문하고 했던 그 지하. 박찬욱 감독이 약간 고문신을
0: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치아 같은 거 좋아하고.
1: 아,
2: 뾰족한 거.
0: 올드보이에서도 이빨 뽑고 막 그래.
1: 아, 그러네요.
2: 그래서 이 작품이 청룡영화상에서 김민희가 여우주연상 받고 김태리가 신인 여우상을 받게 됐었대요.
1: 아가씨로요?
2: 이렇게, 네, 아가씨로. 이렇게 한 작품에서 두 가지 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특별한 케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0: 그 이후로 뭐 김태리는 승승장구 지금까지.
1: 지금까지.
2: 하고 있죠. 그걸 그렇습니다. 시작으로 해서요.
1: 정말 그 두 사람의 멋진 연기를 볼 수 있는
2: 작품이에요.
1: 정말 멋진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끝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0: 영화 하나 하지 않았어요?
1: 하나 저 영화 한 명 더 가지고 왔는데
0: 제목만 뭐 얘기해 주세요.
1: 저 이병헌의 달콤한 인생 하려고 했거든요.
2: 아 악마를 보았다.
1: 악마를 보았다. 달콤한 인생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0: 다음 기회에 네. 한번 다시
1: 없습니다.
0: 네, 3탄으로 아~ 돌아오겠습니다.
2: 이건 영화 아가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나오는 음악인데요. 예. 진짜 3탄을 할까요?
0: 네, 3탄을 잘하죠. 한 여름이 무르익으면 네.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7, 8월에?
0: 네, 7, 8월에 해도 좋고 예. 뭐 당장 다음 주에 해도
2: 다음
0: 되고
2: 다음 주에 한번 더 해도 되고 네. 근데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저 김건희 씨가 나와야 되는 시간이라
0: 네. 아, 그러네요.
2: 네. 다음에 소리 씨하고 만날 때 네. 배우 이야기를 한번 더 하는 걸로
0: 네,
2: 배우는 한 4탄 정도는
0: 네. 아, 1년에도 안 끝나요.
3: 이건 안 끝나요.
2: 네버엔딩 스토리입니까?
3: 생각해보세요. 미스 네. 김현수 나왔죠. 염정아 나왔죠. 누구 뺄 거예요?
0: 아~ 어때요? 김태리로 네. 한번 해도 되고
3: 네, 조인성 나왔죠. 누구 뺄 거예요?
2: 아니 김별 뺄 겁니까?
3: 그러니까요.
2: 유해진, 최민식 어떻게 할 거예요?
0: 어떡해요.
3: 미스에서 고민식
0: 안 돼요. 안 끝나요. 진짜
2: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0: 이번에 시의원 선거 있잖아. 투표할 거지?
1: 아, 바빠서 고민 중이야.
0: 아, 왜? 우리 동네에서는 같이 투표하러 가는 약속 캠페인도 있다는데 같이 가자.
1: 약속 캠페인? 그러면 한번 해볼까?
0: 그래, 투표하고 인증하면 이웃끼리 응원 메시지도 남길 수 있대.
1: 재밌겠는데?
0: 그래, 기왕이면 시간 맞춰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1: 그럼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거지? 좋아, 그럼 같이 투표하러 가자.
2: 우리 한 표가 동네를 바꿔요. 투표 함께해요.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닿아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샘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샘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 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일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일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 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 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0: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 하면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바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 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 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천 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벽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 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 배달 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0: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계절의 틈새마다 시간은 저마다의 색을 칠해둡니다. 지금 우리 앞에 5월은 눈이 시리도록 푸른 실록의 계절이자 가장 아름다운 날에 쓰러져간 청춘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계절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 푸르름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나지막한 노래가 되어 마음을 두드립니다. 슬픔을 기억하는 일도 내일을 꿈꾸는 일도 결국은 지금을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겠죠.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실버건의 주간 플리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뮤지션은 지윤혜입니다. 첫 번째 곡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는 건방진 사람입니다.

네, 지윤의 건방진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들을 노래도 사람 시리즈인데요. 외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논스 뮤직 플레이 지윤의 음악들 계속해서 들어볼 건데요. 정말 다양한 곡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지윤의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개성이 강합니다. 바로 슬탄 오브 디스코라고 하는 팀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베이시스트로서 상당히 활약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봉제인간에서도 리더를 맡고 있는 활황미인형 베이시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지윤의 노래 외로운 사람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디윤에는 정규 게이 입장이라고 하는 앨범을 통해서 솔로로도 데뷔를 합니다. 게이 입장 듣고 오시죠.

논스톱 뮤직 플레이 실버건의 주간 플리 쉼 없이 계속해서 노래를 이어서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지윤의 청개구리 듣고 가시죠.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제 2부 코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2부에는요, 제가 직접 곡을 작사 작곡하고 그 사연을 받아서 낭독하고 에세이로 정리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이라고 하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요, Must Be 투표입니다. 투표를 앞두고 준비한 곡 맞고요. 네, 시의적절하게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또 사전 투표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도 하시고요. 또 6월 3일 또 정식 투표 날에도 투표 기회가 있으니까 투표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또 준비한 야심찬 곡입니다. 자, 오늘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입니다의 사연을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2022년에 도착한 사연이었고요.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이 사연을 만나볼 때마다 그때 만났던 그런 기억들이 또 샘솟는 것 같아요.
2: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썬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2년 3월 8일 5633님 사연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금방 끝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러 갔다가 길게 줄을 선 행렬에 놀랍고 줄을 선 유권자들 연령이 다양한 걸 보고 대선에 관심이 생각보다 뜨겁구나 싶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더라고요. 사실 주변 사람들과 이번 대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뽑을 사람이 없어, 누굴 선택해야 돼? 투표를 해? 말어? 이런 말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이후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뽑는 대통령인데 민심을 보여줄 방법은 표심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하자. 투표는 꼭 해야지.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더군요. 투표는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어떤 이유건 소중한 한 표는 꼭 행사했으면 싶고요.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은 민심을 헤아리고 민심에 응답하는 분위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Must be 투표. 사하곡 김은총. 난 지쳐버렸어. 누굴 뽑아야 할지 모르겠어. 정치 따위엔 전혀 관심 없는 나라서. 그런 생각 속에 갇혀있던 나에겐 무엇도 바뀌지 않았어. 오히려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보게 됐어. 넌 꼭 투표를 해야만 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넌 꼭 투표를 해야만 해.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최악 피해서 차악이라도.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최악 피해서 차악이라도. 두 눈을 가리고 우릴 갈라놓는 사람들. 거짓 뉴스로 우릴 미혹하는 사람들. 허나 진실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걸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총알보다 강한 내 한 표로 내 주권을 보여줘야 해. 넌 꼭 투표를 해야만 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넌 꼭 투표를 해야만 해.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앞으로 전진해야만 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결코 기권은 중립 아닌 걸. 침묵하는 건 동조하는 것. 결코 기권은 중립 아닌 걸. 침묵하는 건 동조하는 것.
1: 네, 침묵하는 건 동조하는 거죠.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투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요. Must be 투표, 2022년 3월 8일이었으니까 지난 그 코로나가 끝난 대선이었죠. 그때 우리는 투표를 열심히 했었죠. 네, 저도 투표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투표율이 높은 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2022년부터 2020 2024년, 25년까지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초유의 또 계엄 사태도 발생한 전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를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서로에게 또 응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뭐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투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Must Be 투표 조금 평소에 저와 다른 조금 더 강한 어조의 노래였거든요. 그 원곡 버전의 느낌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이런 곡이었습니다. 아, 이 곡을 이렇게 만들던 아침이 기억나요. 3월 8일 그날 당일에 만들었고, 지금 들으셨던 버전은 그날 당일에 만들어서 생방송에 올렸던 버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안인 거죠. 이렇게 싱어송라이터가 그 곡을 만들고 숙지하기까지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걸 완벽하게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일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곡을 창작하는 영역과 또 그걸 잘 준비하고 다듬어서 어엿한 예쁜 옷을 입은 그런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일은 또 다른 영역인데, 그걸 늘 감안하고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머스비 투표 제가 쓸 때도 조금 사실 어렵긴 했어요. 좀 평소에 저는 좀 어떤 일들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지점이 좀 어려워요. 왠지 좀 우회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포인트는 놓치고 싶어 하진 않죠. 쉽진 않죠. 늘 그 포인트는 유지해 가면서도 그 안에서 뭐랄까 어떤 어조를 선택하느냐를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버드나무 노래 같은 경우는 그걸 비판을 하러 갈 거냐, 강력한 공격형의 어조를 띌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거냐 했었을 때, 저는 그 당시에는 함께 슬퍼하는 형태, 함께 추모하는 형태로 곡을 정리했었던 기억이 있다면, 반대로 이 Must Be 투표는 강한 어조로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한테 주어진 주권이고 권리이고, 이 투표권, 이 참정권 하나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투쟁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에겐 늘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투표권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만큼은 좀 강한 어조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에세이 이어서 낭독하는 에세이 들어보겠습니다.
1: 참여, 투표.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아바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어릴 적에 나는 정치에 큰 관심이 있는 학생도 아니었고, 민주주의라는 말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잘 몰랐다. 그저 교과서 속 박제된 문장처럼 서늘하고 딱딱하게 느껴졌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면서 점점 이 문장이 마음속에 무겁고 거대하게 남기 시작했다. 주인이라는 말. 우리는 정말 이 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거대한 흐름을 방관하는 손님에 불과한 걸까? 이번 주 도착한 사연은 사전투표를 다녀온 청취자 5633번님의 이야기였다. 금방 끝나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투표소를 찾았다가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일화. 젊은 청년들부터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까지 연령대도 참 다양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셨다고 했다. 사연 속 문장 중 민심을 보여줄 방법은 결국 표심이다 라는 말이 내 마음의 벽을 툭 치고 지나갔다. 그 사연을 읽는데 괜히 잔잔한 미소가 지어졌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저마다의 삶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 긴 줄에 함께 서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사실 나 역시 살아오며 뽑을 사람이 없다. 내가 한 표 던진다고 뭐가 달라지냐. 다 똑같은 밥그릇 싸움 아니냐며 지쳐하는 목소리를 참 많이 들었고, 또 부끄럽게도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다. 정치는 늘 기대보다 실망을 안겨주기 마련이고, 우리는 희망보다는 피로를 더 많이 느끼며 일상을 버텨내고 있으니까. 서로를 향한 날선 혐오와 비난, 편가르기와 무분별한 거짓 뉴스 속에서 차라리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속 편하다는 말이 자연스러운 처세술이 되어버린 시대이기도 하다. 그럴 때면 문득 사연자님이 떠올렸던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내 안에서도 선명하게 피어오른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었던 유난히 추웠던 겨울.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날의 기억이다. 당시 나는 시골 동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개표 참관 보조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있었다. 어린 학생이었던 내게 늦은 밤 체육관의 풍경은 꽤 낯설고 기묘한 긴장감을 풍겼다. 눈이 시린 형광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책상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른들. 그리고 투표함이 열려 사람들이 접어넣은 작은 종이 한 장 한 장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체육관 전체에 묘한 엄숙함이 흘렀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어른들 사이에서 매서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는 그 누구도 쉽게 웃거나 장난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투표함 안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쏟아져 나와 분류되는 과정이 참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느껴졌다. 어린 마음에도 직감했던 것 같다. 아,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구나.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걸고, 누군가는 자식의 미래를 걸고, 누군가는 다음 세대의 시간을 걸고 행한 무거운 약속이구나. 내가 처음으로 한 표의 무게를 정면으로 응시했던 순간이었다. 그때 느꼈던 투표의 무게는 고등학교 3학년, 모두가 입시라는 거대한 터널을 지나던 시절에 또 다른 방식으로 내 삶에 찾아왔다. 당시 우리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다. 나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아니면 진학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와 단단히 약속을 한 상태였다. 새벽 일찍부터 지친 몸으로 일터로 나가시면서도 자식 앞에선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기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고 평생의 전부였던 음악도 잠시 내려놓은 채 오직 문제집에 파묻혀 살았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그 치열했던 시절을 돌아보면 대학 합격 통지서보다 더 강렬하게 뇌리에 박힌 장면이 있다. 바로 전교회장 선거였다. 당시 대학 입시에서 학생회장 전형이라는 것을 준비해보고 싶은 다분한 속물적인 마음에 출마를 결심했는데 공교롭게도 가장 친했던 소급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더니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며 함께 출마를 선언했다. 친구들과 포스터를 붙이고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돌며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포스터에 적힌 날 뽑으면 학교가 빛난다 라는 거창한 문구를 보신 과학선생님께서 웃으며 천철살인의 질문을 던지셨다. 은총아, 그래서 왜 네가 되면 학교가 빛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나게 할 건데? 그 순간 나는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학교를 바꿀지,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내 머릿속엔 구체적인 비전도 정책도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와 학우들을 위해서라기보단 내 좋은 대학 진학이라는 이기적인 욕심이 더 컸던 참 부끄러운 마음의 민낯이었다. 결과는 반전이었다. 첫 선거에서 내가 단 5표 차이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과반 득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선거를 치러야 했고 거짓말처럼 표심이 완전히 뒤집혀 결국 고배를 마셨다. 당시엔 친구들 앞에서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 꽤 큰 충격을 받았고 억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낙선은 내 인생에 참 고마운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누군가를 대변하고 대표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뼈를 깎는 진정성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단 5표라는 아주 작은 숫자가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의 방향을 바꿀 만큼 엄청난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그때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표의 무게를 깨달아가던 중 몇 년 전 떠났던 여정에서 나는 이 권리가 얼마나 눈물겹고 처절한 투쟁의 결과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했다. 2019년, 나는 동료들과 함께 포크 음악 연장대를 꾸려 미국 음악 기행을 떠났다. 전설적인 보컬 에이바 캐시디의 애절한 라이브 숨결이 여전히 울려 퍼지는 듯한 재즈 클럽 블루스 엘리웨이를 방문하겠다는 부푼 설렘을 안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발을 디뎠다. 공연장 오픈 시간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백악관을 비롯한 이곳저곳을 구경했는데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공부하던 시절이었으니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모든 역사적 숨결이 문서로 살아 숨쉬는 내셔널 아카이브스로도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뜻밖의 거대하고도 뜨거운 전시와 마주했다. 당시 내셔널 아카이브스에서는 미국 여성 참정권 인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특별 전시인 Rightfully Hers, American Women and the Vote, 당연히 그녀의 권리, 미국 여성과 투표가 열리고 있었다. 빛바랜 혁백 사진 속 여성들은 단지 투표용지 한 장을 갖기 위해 행진하고 조롱을 견디며 감옥에 갇히고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인종과 계층, 배경을 넘어 오직 우리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임을 인정받기 위해 평생을 바친 수많은 액티비스트들의 기록들이 전시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대학원 강의실에서 대이론으로만 접했던 기록물들이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지금 우리가 선거날 아침 세수를 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투표소에 가서 건네받는 그 당연한 종이 한 장이 불과 100년 전의 여생들에겐 목숨과 삶 전체를 걸고야만 얻을 수 있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피의 대가였다는 사실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흑인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의 역사가 이토록 짧고 눈물겨운 것이었다니 인간으로서의 주권을 증명하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사투를 벌여온 인류의 역사가 그 작은 투표용지 속에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때로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꾸겠어? 라고 무력감을 토로하곤 한다. 정치는 우리의 삶, 즉 청년들의 취업, 집값, 노동, 복지, 지역 문제까지 모든 먹고 사는 일상과 깊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너무 쉽게 관심을 꺼버린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관심을 꺼버리는 순간 결국 가장 악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세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무관심은 늘 가장 편하고 깔끔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득권이나 악한 자들에겐 가장 유리한 침묵이 되며 기권은 중립이 아니라 현 체제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가 되기도 하다. 그럴 때면 문득 사연자님이 떠올렸던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내 안에서도 선명하게 피어오른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었던 유난히 추웠던 겨울,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날의 기억이다. 당시 나는 시골 동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개표 참관 보조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있었다. 어린 학생이었던 내게 늦은 밤 체육관의 풍경은 꽤 낯설고 기묘한 긴장감을 풍겼다. 눈이 시린 형광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책상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른들, 그리고 투표함이 열려 사람들이 접어넣은 작은 종이 한 장 한 장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체육관 전체에 묘한 엄숙함이 흘렀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어른들 사이에서 매서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는 그 누구도 쉽게 웃거나 장난도 다른 방식으로 내 삶에 찾아왔다. 합격 통지서보다 더
0: 네, 이렇게 저의 에세이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늘 그 투표에 대한 엄숙함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 어릴 적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뭐랄까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겪을 수 있었고요. 뭐 일단 어렸을 때 하는 이런 반장 선거나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는 투표를 경험하곤 하는데 그때는 되게 좀 장난스러웠던 것 같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절에 투표 참관 알바를 하게 되는 경험이 저한테는 이제 투표의 기억으로 깊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졌던 고등학교 전교 학생 회장 선거. 그리고 미국에 가서 만났던 내셔널 아카이브스 전시. 진짜 너무나도 열심히 자신들의 그 참정권을 위해서 애썼던 투표 한 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여정이어서 저한테도 특히 인상 깊게 남겨져 있습니다. Must Be 투표 정말 단순한 곡이고요. 투표를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 곡입니다만 그 안에 가사들이 조금 독특합니다. 남겨져 있는 가사들의 내용들이 저한테도 조금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인상 깊었었던 가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가사들 중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내 총알보다 강한 내 한 표로 나의 주권을 보여줘야 해 라고 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진짜 어떨 때는 우리가 진짜 너무 가볍게 그냥 도장 한번 찍고 나오면 되지 않아? 그리고 이제 뭐 손등에 찍고 나와서 인증샷 하면서 약간의 그 문화 캠페인처럼 즐기기도 하는 그런 요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투표가 주는 그 무게감이 그 결과가 너무나도 무겁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총알! 이라고 하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에이브리엄 링컨의 말을 좀 빌려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워싱턴 갔을 때도 링컨의 동상이 또 워싱턴에 있으니까 또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또 투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었고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는 말. 네, 또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 생각만으로는 동의나 반대를 표시할 수 없다. 투표를 해야 가능하다 라고 하는 로버트 프로

때는 누군가를 그냥 악마화한다거나 누군가를 그냥 편들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막 그 소모적인 그 정치 분쟁을 봐야 될 때마다 아이 투표 안 해버릴 거야 뭐 아이 정치 관심 안 가질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점점 우리 세상에서의 그 뭐랄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그 열망과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니까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후보들의 면면을 더 디테일하게 곱씹어 봐야 되고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이야. 할 수 있죠. 근데, 세상에는 우리는 현재를, 뭐, 그, 뭐랄까, 선한, 그, 뭐랄까, 진짜, 그, 깨끗한 사람, 선명한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역할들을 잘해줄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완벽하지 않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잘해줄 사람. 네. 우리의 사회를 그래도 적어도 후퇴시키지 않고, 잘못된 거를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는, 잘못된 건 틀린 거니까요. 틀린 건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식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뽑아야 될것 같고, 또 현명하게 뽑아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늘 당연하게 뽑히니까, 늘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좀 뭔가 타성에 젖은 듯한 그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좀 더 발전과 지역의 가치를, 깊이 있는 가치를 알아봐주는 그런 정치인을 발굴하고 뽑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머스트 비 투표 또 편곡 버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요. 3, 4부 코너로 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 4부는 김영준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머스비 투표 듣고 오시죠.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3, 4부 수상한 초대석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전주의 바람과 숨결을 대금에 담아내는 연주자 김용준님 모셨는데요. 전통 국악의 깊은 울림 위에 오늘의 감성을 더듬으면서 거리와 무대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음악을 이어오고 있는 분인데요. 자가원 악사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김용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전주에서 대금 연주를 하고 있고 이제 장학원 악사들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주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반갑습니다.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용주님이랑 드디어 만났네요. 또 그 저희 시즌을 통틀어서 대금 연주자는 용주님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2: 예. 네. 그런 귀한 자리에 초대받다니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대금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또 장학원 악사들 이야기. 또 요즘 보니까 또 뭐랄까 청년 활동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봐야겠습니다. 그러면 AI 검색을 먼저 해볼 텐데요. 이 수상한 초대석은 리얼 서칭 쇼라고 해가지고 AI 검색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 일단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왔고요. 뭐가 나올지 몰랐어.
1: 네.
2: 뭐 나와도 이제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아니다.
1: 맞아요. 잘, 그렇게 잘
2: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결과가 나왔네요. 네. 전주에서 활동하는 대금 연주자 김용주님은 전통 국악 기반의 연주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활동해온 연주자입니다. 특히 전주 지역의 거리 공연, 국악 프로젝트, 지역 문화 행사 등에 꾸준하게 참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라고 일단 검색을 잘 했던 것 같고요. 자, 현재 확인되는 대표 활동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악팀 장학원 악사들 대표이시고요. 이건 저는 몰랐던 얘기네요. 국악예술단 소리너울 단원이세요?
2: 아, 예전에 함께 했던 네. 단체고요. 네. 그 국악 관현악을 했던 단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 선후배들끼리 한번
1: 의기투합해서
2: 한번 해보자고 했었던 활동.
1: 네, 그 과정이 있었던 팀이 검색에 잡혔나 봐요. 또 전주 기반 버스킹 야외 공연 문화재 행사 정말 많이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2: 전주 야행이라고 이제 처음에 했던 이제 거리 축제 이제 밤에 진행했던 거리 축제를 처음 참여했었었고
1: 이제 왕수 대표님도 출연하셨었어요.
2: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문화재 야행 전에 이제 그 초안들이 됐던 공연들이 많이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옥 버스킹이라고 이제 청년 예술가들끼리 같이 해서 이제 공연했던 버스킹에도 참여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창단하면서 이제 한옥마을 돌면서 버스킹을 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버스킹들 주로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저희 팀하고도 저도 이제 용준님을 자주 만나뵙게 됐었던 그 계기가 있었던 게 이제 청춘 마이크도 맞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많이 했었죠. 맞습니다. 아, 그때 함께 팀했으면 더 멋있는 그러니까요. 작업들을 했을 텐데 그래도 또 라디오를 통해서 다시 인연이 닿아서 반갑네요. 자, 전주 기반 또 버스킹들 이 얘기 했는데요. 보니까 와, 대금 자작곡 및 영상 작업들도 꽤 활발히 하셨네요.
2: 네, 계속 꾸준히 곡이랑은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고요.
1: 네.
2: 지금은 좀 더 이제 저의 음악 세계를 조금 더 뭔가 좀 전달하기 조금 수월하게 하려고 기획이랑 이런 것도 조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또 이제 기획이란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의 삶을 담는 게 아무래도 정책 쪽에 조금에도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1: 그래서 맞아요.
2: 이제 그런 정책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마침 또 그 정치 그 투표 동료성을 그 앞에 2부에 소개했었는데 또 마침 또 그 결과 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반갑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먼저 소개를 하고요. 우리 또 장학원 악사들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또 음악 하나 먼저 듣고 오면 좋겠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요. 이거 다 자작곡인가요?
2: 네, 네. 저희 팀원들끼리 쓴 자작곡이고 작년 3월 25일쯤에 발매된 저희의 첫 미니 앨범이라고 해요. 싱글 앨범이라고
1: 해요. 네, 디지털 싱글.
2: 네. 네. 그렇게 이제 발매된 앨범이고요. 저희 팀을 바꾸고 나면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해줬던 곡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1: 네, 어떤 곡 먼저 들으실까요?
2: 천하태평가라는 곡을 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곡은 이제 경기민요 태평가에 있는 노래와 사설들을 가지고 멜로디들을 가지고 빌려가지고 저희의 조금 소망 같은 거를 조금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뭐 서부의 느낌도 조금 있고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면은 돈 많은 백수가 꿈이라네 모두가 꿈꾸는 거잖아요.
1: 네네네.
2: 저희도 꿈꾸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조금 잘 담아낸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장학원 학사들의 천하태평가 듣고 가시죠.

0: 네, 장학원 악사들의 천하태평가 듣고 오셨습니다. 야, 이 노래를 쓰게 된 이야기들 저만 듣기 너무 아까워서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천하태평가는 이제 경기민요의 이제 태평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서 가사랑 멜로디를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의 색깔을 조금 버무려서 이제 만든 곡인데요. 저희는 이 곡을 만들면서 약간 저희 좀 얘기를 좀 많이 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꿈꾸는 돈 많은 백수를 꿈꾸면서 거드름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좀 한량같이 살아보자 이런 마음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거 만들어진 배경들도 좀 재미있어요. 이게 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면서요.
1: 네, 그냥 저희끼리 편곡해서 우리가 아티스트로 활동하는데 앨범 하나는 내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하면서
0: 네.
1: 내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팔방미인이신 기타리스트 또 자랑도 좀 해주시죠. 멤버들 자랑도요. 작사도 하셨는데.
1: 일단은 저희 제일 먼저 딱 보이는 저희 이제 보컬 하는 이제 소리꾼 임채경 씨는요. 이제 노래도 하는데 이제 국악하면서 작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0: 어우, 쉬운
1: 근데
0: 일은
1: 또
0: 아니죠.
1: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또잘 쓰고 또 자기가 느끼는 감수성도 되게 풍부해가지고 제가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 이제 기타리스트 김태훈 씨는요, 이제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0: 친구시구나.
1: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학원이 만들어진 지 올해가 이제 10년 차가 되는데 이 친구 또 많이 좋아졌고 저도 많이 뭔가 얻고 느낀 것도 많고 능력도 많아지게 되면서 이 친구는 이제 기타랑 믹싱이랑 마스터링, 작곡 이런 쪽으로 좀
0: 직접
1: 더,
0: 할수 있군요.
1: 네, 할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 이번에 또 활동하면서 이제 저희가 편성을 조금 바꿔서 밴드로 가려고 조금 활동을 하는 친구를 바꾸게 되는데요.
0: 네, 개편을
1: 그래서,
0: 하셨구나.
1: 네, 드럼한 이제 김민철 씨가 이제 저희 합류하면서 저희 없던 에너지가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0: 한층 또 깊어지고 시너지를 내는 또 장학원 악사들 또 기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하태평가 말고 또 아지랑이라고 한 곡도 남겨져 있으니까 또 틈틈이 또 소개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 이어가 볼게요. 보니까 초기 활동 기록도 좀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문학 베이스다 보니까 또 역사 베이스여서 응주님이 어떻게 대금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거든요.
1: 이게 또 말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게 돼서
0: 네,
1: 조금
0: 컴팩트하게.
1: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머니가 일단은 저 음악 수행평가 시간 있잖아요. 그때 단소가 조금 유행이어가지고,
0: 단소가
1: 단소를
0: 유행이었어요.
1: 알려준다고, 단소를 배워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학원을 끌고 가셨어요. 끌고 갔는데, 거기 이제 가신 선생님께서 자기는 단소 못 분다고, 대금밖에 못 알려준다고 해서
0: 아,
1: 그렇게
0: 마침
1: 대금을
0: 대금
1: 시작.
0: 선생님을 찾아간 거구나.
1: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금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제 인생의 좀 모토가 된 곡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경섭 작곡의 방황이라는
0: 방황.
1: 국악 관현악곡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 은사님이신 이창선님의 이제
0: 선생님의
1: 다향이라는 곡이었는데요.
0: 다향.
1: 네, 다향이라는 곡은 이제 아버지의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연주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정말 많이 감정을 느끼면서 불렀던 곡이거든요. 제가 좀 제일 좋아했던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향기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저의 뭐 생각들이나 추억들을 조금 하면서 연주를 하기도 많이 했고 듣기도 많이 했던 곡이고요. 방황이라는 곡에서는 이제 대금 소리가 되게 높게 딱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어릴 때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대금 멜로디에 꽂혀서 대금을 더 들어갈 수 있었게 됐던 그런 곡들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 은사님이 자꾸 매년마다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0: 이창노님 말씀이시나요?
1: 네네네. 은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팀을 만들라고 하고 2학년 때는 뭐 사업을 해보라고 하고 3학년 때는 뭐 갑자기 독주회를 해보라고 해서 네 거를 좀 해라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저에겐 되게 의미 있었던 활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처음 찾아갔었던 선생님이 이창선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단소
1: 아, 맨 네. 처음 선생님은 아니시고 네.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0: 레벨이 올라가면서
1: 네,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네.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0: 그러신 거죠. 되죠. 아, 가장 큰 영향을 지금 주고 계시는
1: 네, 맞습니다. 네.
0: 이끌어 주고 계시는데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럼 그때가 초등학교 때세요?
1: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0: 네. 그렇게 깊이 있게 사실 진짜 보면은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막 어렸을 때부터 신동 소리 들어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뜻하지 않게 또 한 고등학교 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용주님이 참 뚝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단소를 배우러 갔다가 보통은 이제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단소 안 가르쳐 주신데 그럼 하고 단소 찾아가야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대금을 그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좀 설렘이 있으셨어요?
1: 사실 저도 엄청 싫었는데 네. 그 방황이라는 곡을 듣고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곡을 딱 들으면서 저도 아 나도 저거 나중에 꼭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또 뭐 하는데 이제 그때가 중학교 때쯤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제가 학원 그 관현악 국악 관현악단 학원 다니면서 곡도 실제로 연주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뭐 연주회들이 매년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면서도 또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대금을 중학교 거치고 고등학교 거치고 또 전공까지 하시게 된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1: 조금 이제 약간 선생님들한테 조금 많이 되게 됐었던 상황들도 좀 있었는데
0: 있었어요.
1: 제일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저희 그 은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 네. 성향도 바뀌고 뭔가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음악이나 예술을 바라봐야 되는 가치관도 좀 많이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전에 있던 어려움들이 약간 만나면서 조금 해소가 됐던 지점들이 많이 있었던
0: 것 같아요. 지금 이창 선생님 덕분에
1: 네네.
0: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예를 들면요.
1: 뭐 갑자기 어떤 이제 다른 단소를 알려줬던 선생님하고는 아예 다른 선생님인데
0: 네.
1: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네. 막 되게 술 먹고 행패를 부렸던 전화를 해서 막 뭐라고 하셨던 선생님도 계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우리 부모님의 수치를 겪는데 이렇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다가 그냥 이제 내가 그냥 다른 선생님한테 그냥 처음 배웠던 선생님한테 가겠다 이러다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로 또 연결돼서 이제 저희 은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또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0: 그렇죠.
1: 계기였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 인연이나 이제 과정을 돌아보면 인연이 너무 크게 작용할 때가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누군가를 만나서 너무 잘 된 또는 누구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용준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 은사님들에 대한 감사와 그런 것들이 너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지금의 용준님이 있는 거니까
1: 맞습니다.
0: 네 그런 또 어머니나 부모님께서 또 너무 애쓰셨겠다는 생각
1: 맞습니다.
0: 그런 뒷바라지 한 사람의 예술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셨을 부모님께도 좀 각별히 좀 감사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히 특히나 가슴 울리셨던 연주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 초기 활동 기록이 찾아낸 거 보면요. 2016년에 KBS 아침마당 나가셨어요. 버스킹 3대 출연하셨다고 하시고
1: 네, 그때 또 이제 네. 또 우연찮은 기회로 또 네. 제가 나갈 기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이제 21살에 아무것도 모를때여서 나가서 얘기해야 된대요.
0: 네.
1: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추억도 너무 저에게는 뜻깊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많은 이들에게 내가 예술가로서 포지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송을 좋은 경험이죠. 또 프랑스 파리에 CK1 프로젝트 또 공연도 참여하셨고요.
1: 네. 지금 그거는 네. 지금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전에
0: 대학에서
1: 대학에서 네,
0: 저도 CK 프로그램 제가 그 전해에 참여했었거든요. 음악감독으로.
1: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프랑스 파리에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저희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0: 네.
1: 기억이 있습니다.
0: 또 뭐 문화재행 얘기하셨었고 문화가 있는 날 얘기하셨었고 나비라고 하는 자작곡 영상을 뭐 제작하는 활동들도 하셨네요.
1: 아 제가 팀을 만들고 나서 첫 저작곡을 네. 한번 썼는데 네. 이 나비라는 곡은 이제 기타 두 대, 퍼커션에 이제 대금으로 연주되는 곡이에요.
0: 네.
1: 영화 귀향 아시죠?
0: 네, 귀향.
1: 귀향 마지막 장면에서 나비가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나비가 뭔가 이제 억압됐던 곳에서 자유롭게 해방돼서 날아가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약간 해방의 상징이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0: 네.
1: 그 곡을 이제 좀 대금의 시원한 그 높은 음으로 조금 더 표현을 했었던 그런 곡입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장학원의 악사들 이야기들의 이제 시작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벌써 10년이 됐어요. 또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네요.
1: 2016년에 이제 네. 딱 그 버스킹을 하면서 이제 처음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초기 당시에는 사실 대금 연주팀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0: 그죠. 대금 뭐 앙상블 이런 맞죠, 느낌으로.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금 밴 작은 대금 밴드?
0: 대금 밴드?
1: 그런 느낌처럼 네. 활동을 했었었는데 네. 그러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름 여러 가지 공연들도 생각보다 많이 가게 되고
0: 그렇죠.
1: 뭐 MBC에서 진행했던 이제 얼쑤 우리 가락이란 프로그램도 저희가 또 참여하게
0: 참여하셨구나.
1: 그래서 뭐 생각보다 조금씩 경력이 조금씩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0: 네.
1: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0: 맞죠.
1: 다 군대를 가면서 그 원피스에서 이제 네. 2DX 3Y 했던 네, 것처럼 네. 저희도 그렇게 3년 뒤에
0: 뿔뿔이 흩어지고
1: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대 갔다 오게 되면서 잠정적인 휴식기를 좀 가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 22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화무 11홍이라는 청춘마이크 기획형 네. 참여를 하면서 이제 편성을 아예 노래팀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0: 그렇죠. 아 이게 청춘 마이크라고 하는 공연 자체가 좀 상당히 이제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어떤 버스킹 공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대금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안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청춘 마이크 특화된 공연으로서 보컬을 영입한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소리꾼을. 네. 어떠셨어요? 그 과정에서는 힘들어오셨어요?
1: 사실. 노래하는 거를 처음 네. 또 편성을 짜고 얘기하고 만들어 가다 보니까
0: 네.
1: 그 지점에 조금 몰라서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얘기하고 그 같이 했던 동료들하고 또 얘기하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 나가니까 생각보다 저희 그래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팀을 함께 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뭐 함께 하고 싶지 않았 또 뭐 이제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0: 네,
1: 된
0: 네.
1: 그런 경우들도 좀 생겼었어서
0: 그리고 또 음악적 견해 차이가 맞아요. 있을 수도 있고 또 결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뭐 합주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앙상블만 이루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케미
1: 맞습니다.
0: 케미스트리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네.
1: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연마다 편성이 계속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됐던 편성이 됐던 곳 연도가 2024년이거든요. 같이 참여하면서
0: 네.
1: 이제 그래서 최종 4인 체제가 됐고 4인 체제를 짜고 나서 보니까 다 동갑들만 남았더라고요.
0: 다 동갑들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하는 게 편했던 거야.
1: 저는 몰랐는데 그게 편했더라고요.
0: 그랬던 거죠.
1: 그 이후에 이제 네. 저희 같이 계속 꼈던 기타 치는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넌 지금이 제일 편해 보이긴 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죠. 전 몰랐거든요. 저는 아무나 같이 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0: 네.
1: 생각보다 편해져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부터 좀 분업화도 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거 해와 저거 해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톱니바퀴가 이제 맞아떨어져 가는 거죠.
1: 그쵸.
0: 그러니까 원활하게 그 하나의 그 배나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원활하게 각자의 역할들을 한 몫씩을 해주는 팀원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 각자의 또 팀의 대표였기도 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져서 4인 체제로 확정되면서 2024년부터 탄탄하게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장학원 악사들이 또 어떻게 또 작업을 했는지 궁금하니까요. 아지랑이 여기서 네.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장학원 학사들의 아지랑이 듣고 왔습니다. 지금 용준쌤, 용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과 지금 수상한 초대석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보니까,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노래가 편안하고 좋습니다. 라고 하이루라이라님께서 다루셨네요. 네, 이 노래는 또 좀 자랑해 주시죠.
1: 아지랑이라는 곡은요, 이제 저희 보컬하는 친구가 느낀 감정을 조금 그대로 풀어낸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지랑이가 조금 네. 뜨거울 때 막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0: 네.
1: 그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때 이제 석양이 좀 지는 모습을 전 많이 상상을 하곤 하는데 그 석양이 질 때 이제 서울에서 살거나 저희가 갈 곳 이제 청년들이 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곳을 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거고.
0: 맞아요.
1: 약간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위로하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지랑이라는 곡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오묘한 음색이 좀 좋았으면 해가지고 생황이라는 악기를 제가 조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에.
0: 네. 그 전라북도에서 생황 연주 잘하는 사람으로 손가락이 꼽히는 거 아니에요?
1: 저요? 아닙니다.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0: 네. 또 겸손하게 네. 또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용준님 연주를 또 볼 기회들이 종종 있을 때마다, 좀 많이 감탄하곤 하는데요. 이 아지랑이에서 또 그런 연주들이 또 담겨 있어서, 이 음원으로 남겨져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건, 내가 연주하지 못하더라도, 또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더라도 음원은 남는 거니까 그런 가치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뒤에 보니까 저는 이제 대중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뒤에 보니까 기타 연주도 상당히 수수하면서도 그 뒤에 깔리는 그런 음향 효과들이 좀 개성이 있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어때요? 그건 어떤 분이 담당해 주셨나요?
1: 아, 그거는 저희 이제 기타 치는 네, 친구가
0: 태훈 씨가
1: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이거 괜찮겠어? 라고 항상 저한테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괜찮겠어
0: 하는, 연주해놓고
1: 이게 딱 보내고 제가 컷을 항상 좀 많이 해가지고
0: 네.
1: 이제 그 친구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괜찮아? 어때?
0: 들어볼 때 괜찮아? 잘 어울려?
1: 어때? 막 이런 거 항상 많이 물어보는데 네. 제 의견은 그래도 되게 대표로서 좀 많이 존중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0: 그쵸. 그러니까 대표가 그 팀에서 우리 인디 뮤지션들은 대부분 프로듀서 역할을 또 맡는 거니까 디렉션을 주기도 하고 디렉터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걸 또 지금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원 학사들이. 네. 그러면 장학원 학사들 이야기 아지랑이 얘기하면서 하는데요. 뭐 못다한 장학원 학사들의 이야기들도 조금 파헤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2024년부터 이제 4인 체제로 자리 잡고 또 이번에 또 뭐 새롭게 또 개편도 하셨는데 앞으로 장학원 학사들은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신가요?
1: 일단은 저희가 요즘에 좀 많이 느낀 게 이제 저희 음악을 조금 더 시험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희 음악을 좀 더 내실을 다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는 해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좀 더 해외를 나가서 좀 해외 투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로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소리축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트마켓에 참여해서 관람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고 어떤 유형의 이런 것들 좀 이제 협상하고 협의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0: 네.
1: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좀 많이 공부하고 있는 행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음악을 이렇게 판로를 확보할 것인가?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런 마케팅에 대한 공부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와중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소재가 있습니다. 보니까 음악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네요. 최근에 전북민예총회 청년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전북민예총에서 청년위원장 활동을 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 돼가는데
0: 벌써 5년이 됐어요?
1: 네, 5년 정도 돼가는데 이제 지금에서야 조금 그 단체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0: 네.
1: 제가 청년 예술가들한테 좀 도움을 네.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지점일까 그리고 또 저희 단체와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했을 때 어떤 네. 시너지를 또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기획서도 엄청 많이 쓰고 있고요. 공부도 네.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추구하는 바를 청년 예술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어떻게 녹여낼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광주 민일총 청년위원회랑 저희 전북 민일총 청년위원회가 연합 공연을 하고 왔어요. 오, 광주에서.
0: 그랬어요.
1: 5월 26일에 이제 연합 공연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상황리에 잘 마무리하고 넘어왔습니다.
0: 네. 그 안에서 용준님은 어떤 역할들을 하셨나요?
1: 아, 그때는 이제 국악 관현악 연주를 했는데 저는 네. 거기서 이제 소금이라는 악기를 맡아서 조금 연주를 했습니다. 소금은 이제 국악 관현악에서 주로 이제 솔로 파트를 많이 담당하는 악기예요.
0: 네.
1: 제일 높은 음역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위원장이라고 총대 메고 거쪽으로 보내줬어요.
0: 멜로디칸 솔로를 하셨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어때요? 광주 민예총의 분위기하고 전북 민예총은 좀 분위기가 다른가요?
1: 민예총이 이제 전국에 다 있어요. 네. 한국 민예총, 중북 민예총, 이제 부산, 울산, 그리고 뭐 경남, 대구, 전남, 광주, 뭐 제주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큰 데가 청년위원회가 조금 큰 곳은 부산이랑 울산이랑 충북이랑 이제 서울 경기 쪽이랑 이제 저희랑 이제 광주 쪽이 조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라도 쪽은 국악이 좀 더 강세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국악이 좀 그쵸.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좀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부산 쪽은 좀 다양한 춤들을 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릿 댄스, 뭐 무용, 한국 무용, 발레, 네. 현대 무용 막 엄청 많은 춤 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서 신기했었어.
0: 지역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뭐랄까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민예총 그 장르가 좀 다르군요.
1: 맞습니다.
0: 그럼 전북은 한국 음악이 좀 강세인가요?
1: 그래도 한국 음악이 강세인데 그래도 약간 장르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서.
0: 예를 들면요?
1: 지금 이제 미술 작가 팀도 한 분 계시고요. 클래식 연주하시는 팀도 있고 네. 저희 국악하는 이제 친구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용이랑 좀 더 사진 하시는 분도 있고
0: 네.
1: 섭외할 더 많이 늘려서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좋은 축제 같은 걸 좀 만들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가 모이면 그만큼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청년 위원장으로서의 지난 5년을 회고해 보면 어떤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1: 일단은 사실 예술인들이 조직 문화에 속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0: 어렵죠.
1: 그러니까 네. 조직 문화라는 체계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예술인들이 조금 접했을 때 약간 조금 피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작업 방향이나 가치관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다니면서 아 예술인들이 이렇게 뭉치면은 이런 재밌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단체들에서 오히려 가서 뭐 항의하기도 하고 협상하기도 하고 협의하기도 하면서 이제 예술인들 권리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지점들에서 이제 정책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제가 이제 다른 예술인들의 얘기를 듣고 좀 그들의 언어로 해서 저희의 조금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그런 전북 민예총의 활동 용주수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좀 뭔가 든든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 활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시면서도 또 대금 연주 활동과 장학원 악사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바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조율은 좀 균형을 잘 잡아가고 계신가요?
1: 제가 더 갈려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계속 생각하고 계속 연주하고 계속 연습하고 짬내서 연습하고 뭐 짬내서 음악 만들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율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는 한 해인 것 같아요.
0: 그러면 전북민예총 청년위원장 하시면서 전북에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더라. 이런 것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1: 약간 타 지역 민예총에 비해서 약간 아직은 네. 여기 전북 민예총이 조금 이제 체계화가 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0: 역사가 약간 짧나요?
1: 역사는 근데 이제 한번 정리됐던 시점들이 있어서
0: 개편의 시절이
1: 네, 개편 시절이 있었었고 또 최근에도 조금 개편을 할 만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청년위원회를 계속 밀어주려고 하시고 청년들이 해야 된다, 미래는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면서 많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계십니다.
0: 아 그렇군요. 일단 아무래도 그 대표이신 분들이 더 의지를 갖고 밀어주셔야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건의하시고
1: 예,
0: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노래 중에 다양이라고 하는 곡, 또 우리 용준님이 가슴에 좀 깊이 와닿았었던 곡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곡 우리 또 이창선 선생님, 우리 또 전북에서는 대금으로 또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니까요. 이 노래 듣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수상한 초대석 대금 연주자 김용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이라고 하는 노래 음악 나가는 동안 와 정말 이 다양의 매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들어보시니까 오랜만에.
2: 저는 다양이라는 곡을 들을 때면은 이제 다양이 아버지의 향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향기는 약간 땀 냄새, 술 냄새 이제
1: 땀 냄새, 흙냄새, 흙냄새까지
2: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술을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1: 네.
2: 지금 잘 계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세요. 말 수도 별로 없으시고
1: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2: 진짜 그런 전형적인 아버지
1: 한국 아버지들. 네.
2: 또 이제 성격은 또 친들이셔가지고 한 번씩 툭툭 뭐 이거 먹어라 하면 던져주고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정말 강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중학교 여름방학 밤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술을 또 엄청 드시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자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혼자 흐느끼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좀 되셨을 때였는데도. 근데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1: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네. 아버지가 우셨군요.
2: 뭐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날 밤에 울었던 저희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이 곡을 연주할 때 저는 항상 많이 떠오르는 곡이에요. 그래서 약간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되게 애정이 많이 가는 곡입니다.
1: 네. 선생님께서, 이창 선생님께서 들으시면 되게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대금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궁금해요. 대금, 뭐, 저는 이제 대금 연주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좋은 연주가 뭔지는 어렴풋하게 우리 청자들은 느끼잖아요. 또 우리 김영창의 도시 전주에서 그러는데 좀 하나의 그 좀 그 대금 연주를 잘 듣는 어떤 포인트라거나 그런 조언 같은 것들 좀 주실 수 있다면요.
2: 일단 들었을 때 그냥 좋으면은 확실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물론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진짜 뭐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점수 딱 빼고 대회 나가면 딱 점수 빼고 막 이러는 것처럼 테크닉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도 잘하는 사람도 잘하시는 연주자지만
1: 완전 테크니션.
2: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그냥 대중들이 딱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으면 진짜 좋은 연주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연주하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그럼 들었을 때 좋은 연주라는 것은 용주님이 생각했을 때는 무엇이세요?
2: 그 곡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해 있는 사람일 때 가장 연주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그 몰입이라는 게 테크닉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2: 둘 다면 좋겠지만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1: 후자를 조금 더 지향하시는군요.
2: 네. 그래서 그 곡마다의 감정이 저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선들을 잘 녹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뭐랄까, 뽐내기라거나, 뭐랄까, 장기자랑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어떤 경험, 삶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경험들을 사실은 나누고 자극하는 일 같기도 해요, 저도.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인데 영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더 다음에 대금 연주를 듣는다면 그렇게 좀 주안하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주님의 뭐 이 대금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금이라는 악기는 또 어떤 악기인가요?
2: 대금은 이제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만파식적이라는 기기가 있어요. 이게 만파식적이 둘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로 딱 붙여서 연주를 하면은 뭐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고난 이런 걸 다 날려준다.
1: 네.
2: 그래서 약간 마법의 피리로 소개가 되는 악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을 대는 치구라는 곳에 이제 김이 반절은 들어가고 반절은 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바람이 안에 이 대나무 관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이제 얇은 갈대를 안에 이렇게 쭉 빼보면은 청이라는 게 나와요.
1: 청?
2: 얇은 네. 막 같은 게 나오는데.
1: 아, 대나무 그거... 안에 있는 네. 얇은 막.
2: 네. 갈대 안에 네. 있는 얇은 막이 네. 있어요. 그거를 잘라서 대금에 붙여서 불면은 대금 특유의 소리가 나거든요. 어... 그래서 이 그런 관을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가 아마 대금이 제일 큰 매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대금만의 뭔가 구슬픈 그 뭔가 그 가슴 속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는 게 있어요.
2: 맞습니다.
1: 뭔가 스산하면서도 그 안에서 담겨 있는 그게 이제 대금의 매력이었군요. 그럼 그런 대금의 연주에 있어서 어떤 연주자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2: 마냥 이렇게 생각은 막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저 음악을 듣고 왔을 때 네. 그냥 엄청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진짜 좋으면 말도 잘 안 나오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사람처럼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남는 음악을 했던 사람처럼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1: 어떻게 표현됐다기보다 네. 뭐 이렇게 너무 잘 들었어요는 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가슴속에 묻혀두고 또 오랫동안 네. 그 바람이 흘러가길 바라시는군요.
2: 맞습니다.
1: 가슴속에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꿈을 가지면 우린 그 꿈과 닮아가기 마련이니까요. 네, 그렇게 꼭 이뤄가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네, 참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용준님과 나눠봤는데요. 뭔가 있던 단순한 대금 연주자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흐름과 좀 발맞춰가는 대금 연주자로서 좀 그 호흡을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떨 때 보면 그 대금이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구의 어떤 그 호흡은 관을 통과하고 어떤 호흡은 그냥 빠져서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에서 우리 일상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남겼을 때 너무 가슴속에 계속 머무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 밖에서 울리는 소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내부에 계속 머물려고 남겨지는 바람과 호흡은 대금 연주이신 것 같고 그 이외에 청년 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들은 밖으로 울려 퍼지길 바라시는 그런 활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요즘 좀 가장 집중하고 계신 작업이나 또 공연 계획도 좀 궁금해요. 올 한 해 또 좀 여러 또 사업들도 맞습니다. 되셨을 것 같은데.
2: 네. 이번에 이제 저희 장학원 악사들 팀이 이제 전통공연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이제 신진국악 실험 무대라는 공연에 선정이 됐어요.
1: 네.
2: 그래서 지금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전통공연 창작마루라는 곳에서 이제 공연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 공연 주제는 이제 제가 오행 이런 거에 되게 요즘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자연적인 것들.
1: 네.
2: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7행으로 넓혀서 이제 일주일이 있잖아요.
1: 네.
2: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있듯이 그 각각의 원소들을 음악으로 좀 더 표현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매짐새를 좀 더 시적 텍스트 같은 걸로 좀 연결을 해서 뭔가 이 칠행이 준
1: 융합 작업이네요.
2: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자연에서 인간이 서 있고 인간이 어떤 방향을 좀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조금 표현을 하고 싶은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만약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자연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시작한 공연이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둘째 주의 예정인데요. 문화공판장 작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청년 민족예술제
1: 미예총회라는 것으로 네.
2: 청년위원회끼리 진행하는 이제 민족예술제인데요. 이제 청년과 환경을 좀 주제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 예술 체험이랑 공연을 조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벌써 이제 이 한 해가 금방 지나가겠어요, 영준님.
2: 맞습니다. 뭐 어떻게 사는지도 네.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느덧 시간이 금방 이렇게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만나다 보니까 마지막 곡으로 띄우고 싶은 곡이 있으시다면요.
2: 마지막.
1: 아까 방황도 좋고요.
2: 네.
1: 이창 선생님 곡들도 지금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2: 조선 블루스의 네. 사람가라는
1: 곡. 네네. 저 이거 우리 그 아트룸에서 정말 많이 하잖아요.
2: 맞아요.
1: 네.
2: 근데 이 사람가라는 노래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조금 느꼈던 방황이나 이런 곡, 감정을 좀 담은 곡인데.
1: 네.
2: 저도 이 곡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네.
2: 이 곡을 들으면서도.

0: 음설수설 떠든 건 아닌가 조금
1: 너무 잘하셨어요.
0: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 전주에 가면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장학원 악사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 안팎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주에 오면
0: 김용주입니다.
1: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마지막 곡 조선블루스의 사람과 띄워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6월 3일
1: 6월 3일
2: 6월 3일
3: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0: 이래 이래 업.
1: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여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정세령 작가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보다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의 중봉과 어제의 이야기 가끔 이렇게 입이 말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이야기는 중봉과 두섭이 김모원이 전쟁 속에서도 병사들에게 베푼 그 온정과 의리를 얘기하며 김모원의 병사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죠. 오늘의 설자은 백후 쪽에서부터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물은 집안에 없습니다.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테지만요. 오카와 연난이 저택 밖 여러 집이 함께 쓴 우물로 자은과 인곤을 안내했다. 넷만 나간 것은 아니고 하인 여럿이 불을 들고 발밑을 밝혀주었는데 안주인들과 손님들 사이에 서는 품새가 외간 남자들과 경계타는 티가 났다. 자연스러운 듯 자연스럽지 않은 배치였고 자은은 속으로 웃었다. 자신도 인곤도 경계할 만한 대상은 아닐 텐데 변장이 먹힌 것 같아 안심되었다. 물맛이 변했다거나 물색이 탁해졌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오카가 고개를 저었다. 혹 주변의 다른 집에 독구노름과 같은 일을 겪은 분은요. 저희 집에서 쉬쉬하는 것처럼 다른 집도 마찬가지여서. 우물가에 흉한 소문이 돌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사열택으로 짧은 길을 돌아와 물독을 살폈다. 여러 개의 물독을 번갈아 쓰며 말리고 또 물을 떠오고 하는 시기였고 물병 역시 그때그때 씻어둔 것을 정해두지 않고 쓰는 것을 확인했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당연한 것을 제외하기 위해 독살자의 머릿속을 짐작하기 위해 확인해야 했다. 김무원을 위한 그릇이나 수저가 따로 있지도 않았다. 있을 법도 한데 없어서 오히려 놀랐다. 보통은 더 좋은 수저를 따로 두고 쓰지 않나요? 예, 잘 두드려 만든 수저 선물이 몇 벌 들어온 적은 있으나 쓰시지 않고 두었다 다시 선물해 버리시더군요. 연난이 오래 써 보기 좋게 달아가는 수저들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인구는 아무 상관도 없이 아궁이를 심각하게 이리저리 들여다보았다. 제로 쓴 글씨라도 찾아내리는 것처럼 인곤이 시간을 끌어주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자은이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어른께서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은 없으셨습니까? 독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는 않아 얼른 덧붙였다. 몸에 화기가 쌓일 음식을 연달아 드셨다던가요? 연난이 오카를 돌아보았다. 저도 돕긴 합니다만 음식을 마련하며 가짓수를 정할 때는 형님이 아무래도 둘째가 얼마 전까지 젖먹이었기에 부끄러운 기색으로 손이동수에게 대답을 미루었다. 오카는 곰곰 열흘 전을 떠올려 보는 듯 했다. 화기가 강한 음식을 드시지는 않았습니다. 밥, 나물, 생선, 국 정도였고 원체 생것이나 절인 것보다 부드럽게 익힌 것을 좋아하셔서 희고 슴슴한 것들을 드셨으니 그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식구들과 달리 드시지 않았어요. 누가 귀한 것을 손에 넣었다며 어른께 바치지는 않았습니까? 잘생긴 잉어라든지 커다란 꿩이 잡혔다든지요. 자은의 집에서도 특별한 음식이 생기면 어른들의 상에 먼저 올라가곤 했었다. 오라버니들은 몰라도 자은에게까지 맛볼 일이 생기지는 않았다. 아, 그런 것은 아버님 상에 올려도 드는 척만 하시고 몸이 성취하는 제 지압이나 한창 자라나는 아이인 조카들에게 주시곤 했어요. 늘 그런 식이다 보니 귀한 것이 들어와도 한가운데 두고 먹지 아버님께 따로 올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릇이나 수저를 따로 쓰지 않고 상에 올려도 다른 사람에게 간다면 김무원만 노려 음식의 독을 타기란 어려웠을 것이었다.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시던데요. 섬세한 맛에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자은이 계속하고 싶었던 칭찬을 전하자 옥화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안에서 제가 소용이 있는 곳은 여기뿐이니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옥화의 말에 연난이 슬쩍 고개를 돌렸다. 뼈가 있는 말이었다. 자은의 짐작처럼 지율이 전쟁에서 돌아오고 나서 교합이 어려운 몸 상태가 된 것이라면 옥화는 혼인을 파하고 돌아가도 될 텐데 어째서 남아있는 것일지 궁금해졌다. 금성 사람은 여러 번 혼인한다는 인권의 편견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여서 의아해졌다.
1: 이건 묻기 좀 어려운 물음입니다만 부리는 사람들 중에 매초성에서 누군가 가까운 일을 잃은 이는 없습니까?
0: 인곤이 목소리를 죽여 두 여인에게 물었다. 두 여인은 짧게 서로를 바라보고 한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다. 없는 이가 없을 겁니다. 아버님부터 마당 쓰는 아이까지 금성 한가운데 사람부터 시금 끄트머리 사람까지 이 집안과 연결된 모두가 함께 전쟁에 나갔으니까요. 그러나 아버님만큼 그들의 목숨값을 후하게 치른 장수는 또 없을 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지아비를 잃은 처에게 먹고 살 방도를 구해주는 정도를 넘어 평생 걱정 없을 만큼 돌봐주셨거든요. 한 번 땅이나 식량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매번 누가 아프진 않은지 부족한 건 없는지 살뜰히 들여다보셨어요. 가끔 그것이 과하지 않은지 가신들이 걱정할 정도였고 제가 이 집의 살림을 빠듯하게 꾸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일로 원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목숨값을 치르지 않은 다른 장수들에게 귀신이 들러붙었지 아버님을 먼저 찾아올 리 없습니다. 일리가 있는 옥화의 말에 차은과 인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을 나서서 거리가 멀어지자 인곤이 말했다.
2: 만약 저 부인들 중 하나가 독군 어른의 음식을 독을 타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을 성싶은가?
0: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거야. 마지막에 직접 상을 내가기 전 작은 병을 소매 속에 숨겼다. 뿌리거나 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지.
2: 그렇다면 독사를 시도한 자는 부엌을 서성이거나 상 근처에 있으면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겠나?
0: 음식에 직접 손을 대기 어려운 자라 먹이는 독이 아니라 스미는 독을 썼다. 따지자면 그렇겠지만 도통 의도가 읽히지 않는 종류의 독살이라. 독살의 의도라. 인곤이 자은의 말을 곱씹었다. 스미는 독을 붓을 이용해 손바닥에 썼다. 그런데 그 독은 천천히 작용하고 있다. 글자만 없었더라면 아무도 의아하게 여기지 않고 흔한 병으로 생각했을 것이었다. 대체 어떤 전원을 위해 그런 방식을 쓴단 말인가? 독살인 게 들켜도 상관없다면 격한 독을 썼을 것이고 독살인 것을 숨기려 했다면 굳이 글씨를 남길 까닭이 없었다. 이 어긋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산호와의 회동은 금당에서 이루어졌다. 벽 없이 뚫려 있어 깊은 밤 모여 앉아도 오해를 살 일이 없을 거라는 계산에서였다. 산하는 시종들을 금당의 대화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물렸다. 그럼에도 시종들은 등을 돌리지 않고 산하를 보고 있었다. 산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에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3: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0: 산하가 터져 나오려는 목소리를 애써 작게 누르며 말했다.
3: 부모가 자식의 태어남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어찌 자식이 부모의 떠남을 결정하겠습니까?
0: 자은도 강권할 생각은 없었다. 이 약을, 이 방법을 꼭 써야 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때가 늦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 사나님이 제대로 숙려하실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이 닥쳐 갑자기 말씀드리는 것이 최악일 테니까요. 사나님이 저희를 여기 부르신 것은 마음의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독군 어른께 일어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 불행히도 독군 어른의 죽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죽음의 옷자락을 들추고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지 말지를 한번 숙고해 보시지요. 더 하라 하시면 더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나가 정말 멈추라 하면 어쩌나 자은은 속으로 조마조마했다. 저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라비와 동생에게도. 그 말에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독군 어른을 한번 깨울 수 있는 처벽이 있단 말이. 일찍 세어나가면 독군 어른을 해치려 했던 자가 다시 시도할 것이고 이번에는 느린 독보다 훨씬 강하게 빠른 수단을 쓸 것이 분명합니다. 사나님만 아셔야 합니다. 당신의 형제들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최대한 돌려했다. 사나의 눈이 흔들렸다. 지율은 오래 전쟁터로 떠나 있었다. 기차는 사나와 나이 차이가 있고 혼인한 이후로 자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진정으로 형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 물으면 사나가 확답할 성 쉽지 않았다. 약을 써야 한다면 언제? 사나가 힘겹게 물어왔다. 사흘 안에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더 약해지기 전에요. 사나가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괴로워할 뿐 사나의 하인들이 놀라 다가오고 싶어하는 기색이 멀리서도 분명했다. 그런 괴로움을 안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자운도 인곤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독군 어른이라면 어느 쪽을 원하셨을까요? 인군이 사나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인 듯 물었다. 아버지가 일어난 일을 흐리게 흘려보낼 수 있는 분이었더라면 지금 이 집안이 얼마나 평온했을까요? 사나가 콧등의 입부분을 눌렀다. 그 부분이 찡하게 아픈 듯 했다. 어떤 괴로움은 그렇게 몸으로 오고 만다는 것을 마주 앉은 이들도 느꼈다. 사나님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전장에서는 독군님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만 딸아기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어떤 아버지였기에 사나를 자은에게 손 내밀게 하기까지 움직였을까? 엄하고 자애로우셨습니다. 엄하면 엄한 것이고 자애로우면 자애로운 것일 텐데 그 둘이 함께였다니 곧바로 이해가 되진 않았다. 금성에 계시지 않을 때에도 인편을 통해 제가 어찌 지내는지, 무엇을 익히고 있는지 자라는 내내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덕이 있는 부인들을 수소문해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해주셨지요. 한순간도 제멋대로 풀어놓고 어리광 부릴 수 있게 두지 않으셨지만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딸은 잊기 쉬운 존재인데도요. 혼인할 때도 그저 잊힌 채 집안에만 갇혀있는 진골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저에게 저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주셨고 담장 밖을 걷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가 높이 여기시는 집을 방문해보게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공과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약간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화답하기 좋을 텐데 하고 자은은 어설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의 자은과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둘만의 기억은 무엇인지 궁금했고 알지 못하면 언젠가 실수를 하게 될 것이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시면 저를 앉히시고 느긋이 이야기를 나눴지요. 저 다음은 또 기찬이었고요. 다가올 날을 위해 준비시키는 데는 한껏 마음을 쓰셨으나 또 사방에서 들어왔던 청원을 오래 거절하고 물려주셨던 게 제게는 자애로움으로 느껴졌습니다. 한창 어리고 싱그러울 때 가장 좋은 혼처에 딸을 치워버리는 것이 대개의 아버지들일 텐데 저를 길게 곁에 두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저도 공을. 사나가 잠깐 말을 멈추었다. 사나와 자은 사이의 곤욕스러운 시간이 흘렀다. 공을 조금은 기다릴 수 있었지요. 부드럽게 웃는 사나에게 자은도 시선을 피하는 것으로 숨고를 틈을 주었다. 어려운 시절 여러 도움을 준 집안에 결국 가게 되었고요. 그뿐만은 아니길 바라면서 듣고 있었다. 구름 사이 보름달 같은 사나를 아끼지 않을 이는 없겠지만 사나 쪽에서도 그저 시킨 대로 향한 것만은 아니길. 이미 벌어진 일에 눈을 가리는 것도 효는 아니겠지만 시간을 더 주십사 청해요.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해온 약이지만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요. 박가수님 두 사람은 사나가 일어나길 기다렸다가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닥친 것은 죽음이 아니라 팔척의 스님이었다. 아침에 대문 쪽이 소란스러워 나가보았더니 회색빛 눈썹 아래 부리부리한 눈의 스님이 마당에 선 채 호통을 찌고 있었다. 키보다도 더 긴 석장으로 바닥을 구르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석장에 달린 12개의 고리가 절그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4: 그게 무슨 말인가? 독군님을 뵐 수 없다니. 내가 기별을 주고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 몸이 상하셨다고? 그리 꼿꼿하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게야. 말을 지어내지 마라.
3: 자은과 인곤이 나가서자 낯선 얼굴을 의심하며 살피는 기색이 만연했다. 중봉과 두섭이 앞서고 기찬이 뒤이어 맞으러 나오고서야 스님은 드디어 말이 통하는 상대를 만났다는 듯 걸음을 옮겼다.
4: 자네들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아이고 약야스님.
3: 중봉이 울컥하며 스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 두섭도 얼른 스님의 짐을 받아들었다.
4: 지우는 어디 있나?
3: 약야라고 불린 스님이 곧바로 지우를 찾기에 아, 이 사람 호국승이었겠구나 하고 짐작이 되었다. 함께 사왔던 사이라 요즘 집안의 바깥일을 도맡아 보고 있는 기찬이 아니라 지우를 찾는 게 아닐까 했다. 승려들이 전쟁 시기에 승복을 벗고 이름을 바꾼 채 참전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다. 저런 체구에 보통이 아닌 성미까지 가만히 있기는 어려웠을 터였다. 자은의 짐작은 틀리지 않아 사천왕사에서 나온 스님이라고 중봉을 통해 짧은 소개를 받았다. 약야는 김무원과 그 앞을 지키고 앉은 지울에게 다다른 후 무거운 석장을 내려놓았다.
5: 스님, 어찌 알고 오셨습니까?
3: 지울이 약야를 올려다보고 물었다.
4: 모르고 왔네. 왜 말하지 않았나?
5: 너무 급작스러워. 미처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4: 흥! 집안에서 해결하려고 쉬쉬했겠지.
3: 스님은 속내를 그다지 가려 드러내는 편이 아닌 듯했고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김무원은 머리맡에 앉아 박력 있는 독경을 시작했다. 하도 소리가 세고 커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리에 도저히 누워있을 수 없는 독경이었다. 환자를 위한 독경인지 마모를 쫓기 위한 독경인지 판단이 어려웠다.
6: 조심스럽게 파헤쳐 보려 했던 건 이제 소용없겠군. 저 스님이 이 조용한 집을 어떻게 흔들어댈지 상상도 되지 않아.
3: 인군이 투덜거렸다. 우리가 흔드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
6: 우리부터 쫓겨나는 게 아니고?
3: 쫓겨난다고 쫓겨날 거 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6: 예, 예.
3: 누은이를 위해 방을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머릿속에 전혀 없는 모양으로 약야 스님은 온 가족을 불러 모아 쩌렁쩌렁 자신이 찾아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4: 보름쯤 전에 독군께서 이 집을 사천왕사의 말사로 만들고 싶다고 은원해 오셨네. 더 자세한 약조는 만나서 나누기로 했는데 찾아오시기로 한 때 오지 않으셔서 기다려보다가 내 직접 온 거네.
3: 두런거림과
2: 술렁거림이 일었다. 이 집을 말사로? 옥화는 야갸가 집을 바랑에 넣어 가기라도 할 것처럼 바닥에 손을 짚었다. 집을 시주하시기로 하셨단 말씀입니까? 지율이 물었다.
4: 그래. 우리 절에서도 덥석 받으려던 것은 아니야.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만류하는 것도 뵙고 하려 했을 뿐. 워낙 뜻이 굳은 분이라 들어주셨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시주하지 않으실까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는 솔직히 말해야 되겠군. 독군어른이 금부를 대충 빚게 한 연유를 아는가?
2: 야갸가 말했고 자은도 궁금했던 차에서 몸을 기울였다.
4: 비록 선왕께 받은 금으로 빚었으나 잠시 지닌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이네. 불상을 빚을 때 물은 형태로 해두고 나중에 이 집이 절이 되었을 때 제대로 모실 계획이었던 거야. 그때가 절에서 결정하도록. 독군어른은 다음 계절에 출가할 뜻도 밝히셨다네.
2: 김무원 어른이 오래전부터 집과 금을 시주하려 했고 출가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랬다면 의아할 정도로 장식이 배제된 집과 형태가 둔한 불상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은은 김무원의 의사를 미리 알고 있던 가족이 있었을지 얼른 둘러앉은 이들의 표정을 살폈다. 모두 충격에 빠져있는 얼굴이라 표정만으로 분간하기는 어려웠다. 보름 전에 시주의 약조를 사천왕사의 스님과 나누었고 열흘 남짓 전에 독에 당했다면 그 며칠 사이 약조에 대해 알게 된 가족 중 누군가가
7: 집을 거론하셨다면 이 집을 유지할 시급도?
2: 인군이 자은과 같은 생각을 했는지 슬그머니 물었다.
4: 그런 문제도 더 이야기하기로 했건만.
2: 야갸가 경계 없이 대답하며 한탄했다. 저희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리긴. 지율이 야갸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4: 아니, 내가 그 약조를 지키라고 찾아온 건 아니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사천왕사는 큰절이고 굳이 말사를 더 늘릴 필요도 없네. 그저 독군님의 원이었던 걸 알고 있으란 얘기였고 이젠 그보다도 이 사태가 문제구먼. 어떤 폐흥망덕한 것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돌아온 독군님을 해하려 했단 말인가. 필시 뼛속까지 사악한 것이렸다. 내가 그동안 쌓은 법력으로 그 요사스러운 것을 잡아내고 말 테다. 문두르 비법을 쓰는 게 어떠한가?
2: 문두르 비법이요? 기찬이 당황한 듯 되물었다.
4: 오방을 따져 기둥을 세우고 사기를 쫓는 것이지. 독군님이 조금만 기다려주신다면 내 가까운 곳에 명승들을 모아와서 법사를 열 수 있어.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그건 분명 효과가 있을 거야.
2: 아무도 야갸에게 곧바로 거절하지 못하고 난감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기껏 독군이 옳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것을 숨겨왔는데 그렇게 명승들을 잔뜩 데리고 왔다가는 말이 크게 퍼질 것이었다. 법사처럼 시끌벅적한 일은 오히려 독군님께 좋지 않을 겁니다. 보다 못해 자은이 나섰다.
4: 뭐? 어딜 객이 나서나? 객이 나설 자리가 아니네.
2: 야갸가 고함을 지르다시피 했다. 자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야갸를 마주 보았다. 야갸 같은 이는 오히려 다루기 쉬웠다. 숨기는 게 없는 이이기에.
4: 누가 이자를 불렀나? 이자는 대체 뭔데 여기 와 있나?
2: 자은의 손을 휙 낚아챘을 때는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4: 이 손, 이 검을 잡아보지 못한 손. 이런 자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누구냐? 이 자를 이 집에 부른 것은?
2: 자은이 대답하려고 할 때 사나가 앞으로 나오듯 일어섰다. 제가 불렀습니다.
4: 내가?
2: 야갸는 사나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던 듯 벙한 표정을 했다.
3: 자은은 아버지가 자신을 잊지 않는 점이 자애로웠다는 사나의 말을 다시금 이해했다.
4: 뭐, 그럼 이제 물리거라. 내가 왔으니 물려도 된다. 돌아가게들.
3: 아니요, 계실 겁니다. 스님이 아니라 자은님이 아버지가 입으신 어파를 없애실 겁니다. 그리 결정했고 그리 행하고 있었으니 그리 아옵소서. 누이가 야계에게 단호하게 맞서자 위아래의 형제들이 놀라 사나를 바라보았다. 사나가 다음을 부탁한다는 듯 자은에게 고개를 돌렸다. 스님께는 따로 처소로 찾아뵙고 어파를 해소하기 위해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은의 그 말에는 야갸도 누그러졌다.

오늘도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왜 우리 어려서 이런 얘기 했죠? 월, 월요일은 원래 월요일, 화, 화요일은 활활 다서 화요일, 수, 수요일은 수수해서 수요일, 목, 목요일은 목마른 월요일 그런 얘기 했었죠? 오늘은 활활 다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이 밤도 뜨겁게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방송은요.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야, 너를 지금 묶어 안경을 벗어던져 넌 지금 화가 났음 짜증이 났음

들고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시민의 눈높이로 검증한다. 일꾼의 자격을 묻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민입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시민사회,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학술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의 눈높이로 기초원 후보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전주시 12개 선거구 가운데 후보의 다양성 그리고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된 6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데요. 오늘 토론에는 송천 1동 그리고 송천 3동이 포함된 전주시 카 선거구입니다. 총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인데요. 이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4번 박윤정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기호 1-4번 최명권 후보, 진보당 기호 5번 최한별 후보, 이렇게 3명의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다른 2명의 후보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 사유를 전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고요. 이후 5월 26일 공동체 라디오 93.5MHz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송출이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한 후보자를 소개해드리죠. 기호 순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호 1-4번 박윤정 후보 나오셨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종료 30초 전과 10초 전에 이 경광등이 켜지고요. 경광등이 켜지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후보들은 토론 규칙과 시간을 숙지해 주시고요. 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호 1-4번 박윤정 후보부터 기조연설 2분 시작하겠습니다.
1: 인사드립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공백이 아닌 시민 박윤정으로서 성천 1동, 성천 3동 에코시티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현장 수업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만들었던 조례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왜 멈춰 서 있는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류밖에 현실은 엄청 치열했습니다. 이제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법이 주민의 대문 앞까지 배달되는지 끝까지 책임지는 실행의 정치가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성천 1동, 성천 3동의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천 1동, 성천 3동의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행정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협력을 즉각 끌어낼 수 있는 검증된 든든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4년 전에 박윤정보다 더 단단해진 지금의 박윤정이 우리 동네의 수건 사업들을 매듭 지었겠다는 책임감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에는 해야 할 일을 찾던 의원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아는 후보가 되었습니다. 공백기 동안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보며 느꼈던 그 간절함을 이제는 결과로 바꿔놓고 싶습니다. 성천 1동, 성천 3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불편함이 제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그러나 추진력은 더 날카롭게 다듬어 돌아왔습니다. 떴다 떴다 든든한 일꾼, 일 잘하는 박윤정! 시연이 될수 있도록 꼭 여러분의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박윤정 후보의 기조연설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1-4번 최명권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2: 네, 존경하는 송천 1동, 3동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카선거구 1-4 후보 최명권입니다. 저는 지난 4년 의정활동 동안 활동했던 동안 말보다 행동으로 또 약속보다 결과로 또 주민 여러분께 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12대 전주시 의회에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송천동 분동 문제를 해결했고요. 본회의 발언과 조례 발의를 통해 전주시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뛰었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화재 안전 제도 개선 등또 도로공사 사전 예고제 도입, 에코시티 공영 주차장과 북부권 교통대책, 오송제 범람 문제 해결 등까지 주민 생활과 맞닿은 현장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송천 1동에는 솔레로 도로 개설 등 늘푸른 마을, 아파트 개발 방향 정리, 천마지구 정상 추진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송천 3동에는 광로 도로 개설, 공공청사 삼용지 활용, 기무부대 부지의 주민 공간 화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만 앞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의 구조를 알고 예산을 확보하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최명권은 오송제 일대 나인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천마지구에는 시민 공원과 생태 공원을 만들어 송천 권역의 새로운 생활 힐링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문제도 주차 타워와 부지 재편을
0: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기조연설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보당 기호 5번 최

0: 한별 후보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기호 5번 최한별입니다. 진보당의 색다른 정치라는 현수막 문구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주 시의회에도 색다른 정치가 필요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 시의회, 그리고 온갖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전주 시의회,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이뤄 경쟁하며 일하는 시의회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은 3명을 뽑습니다. 3명을 모두 한 색깔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색다른 정치 한 석으로 주민의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웠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반대 활동에도 함께 했습니다. SRF 소각장과 같은 갈등 유발 시설을 끝까지 막아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덕진공원과 건지산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으로 시민의 숲을 지켜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건지산, 새벽공원, 백석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더 쾌적한 녹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원과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과 버스 배차 확대, 공영 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도 줄이겠습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젊고 성실한 후보 최한별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하 선거구 후보들의 기조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만 오늘 토론회는 참석하지 못한 두 분의 후보가 계십니다. 다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전원 좀 불참하는 좀 일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 선거구에서는 우리 민주당 두 명의 후보께서 흔쾌히 토론회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그 민주당 후보 중에 한 분이 불참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후보도 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이 함께하는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후보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민건 후보님, 좀 오늘 토론회 두 분이나 불참을 좀 하셨거든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불참한 이유는 후보님들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께 알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두분 후보님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박윤정 후보님.
3: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 일정이 너무 빠듯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선관위 준비성 이런 것 때문에 일정이 빠듯한 거기 때문에 뭐 후보님들의 개인 일정이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함께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3: 네.
0: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진보당의 최한별 후보는 민주당 후보님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후보님들이 안 나오셨어요? 예, 다행입니까? 아쉬우십니까?
1: 네, 어쨌든 이 자리가 시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공약 검증을 위해서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데, 불참하는 후보들이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오신 후보님들도 다들 시간이 많아서 나온 건 아니고, 정말 빠듯한 시간 쪼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있으셨다면 출연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 1-가를 받으신 이제 전략공천으로 받으신 후보님께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공약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더 여유가 있으셨을 텐데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조국혁신당 후보님께서도 우리 민주당 일색의 정치 지형을 좀 바꾸고 정책을 서로 대결하는 그런 정치 지형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출마하셨을 텐데 함께하지 못하신 점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0: 네. 자, 지방선거 유권자가 주인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라고 하는 공간이 후보자나 정당의 일방적 홍보의 공간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이야기,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공직자로서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그런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자리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희 제작진도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우리 세 분의 후보에게 혹시 불참하신 두 분의 후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질문하고 싶었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하면 자연스럽게 좀 질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해 주실래요? 최한별 후보?
1: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정책을 토론하고 나눴으면 좋겠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고요. 먼저 이제 민주당 김인철 후보님께 궁금한 점은 그 송천동 마을 신문을 통해서 공약을 밝혀주신 바를 봤는데요. 에코시티 내에 옛 기무부대 부지에 도교육청을 이전해서 에코시티를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도교육청 이전 실현 가능성과 이를 위해서 전주시 행정과 도교육청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실 것인지 그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국혁신당 정현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다면요. 그 후보님께서 내신 공약 중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감액축제를 개최하시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공약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 송천동 먹자골목과 상권이 유동인구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신 건지 감액축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의 효과나 목표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곳곳에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면서 힘든 점을 여쭤봤을 때 대기업 배달 플랫폼의 횡포나 소상공인 정책의 좀 부족함 이런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타 지역에서 유행하는 행사를 따라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좀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0: 네. 박윤정 후보님께서도 혹시 있으신가요?
3: 저 같은 경우는 1가 김인철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공약이 저희하고 많이 부딪혀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약하고 그걸 제시해서 성과를 어떻게 내는가는 같이 함께 마무리하는 거고요. 저도 최한별 의원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국혁신의 정영재 후보는 그 감액축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송천 2동에서도 뭐 마을축제나 이런 거 하는데 저희 송천 1동, 3동에서는 그 축제라는 축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축제를 어떤 형식으로 갈 건지 그리고 어떤 맥락으로 잡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0: 네. 최명권 후보께서도 혹시 질문하실 거리가 있으실까요?
2: 네. 저는 이제 우리 김인철 후보님이나 우리 정현진 후보님 공약을 존중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김인철 후보님이나 정현진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고 공약을 낸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면 그 후보님들에 대한 또 비판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네. 김철 후보.
3: 그리고 저는 네. 한 번 더. 이 많은 후보들이 송천 1동, 송천 3동을 위해서 공약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5명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되시는 분하고 안 되는 분의 공약에 우리 송천 1동, 송천 3동이 필요한 공약이라면 저는 타당이든 같은 더불어민주당이든 같이 가질 수 있는 거를 네. 같이 함께 하기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특별한 순서라든지 시간 제약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좀 불참한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 제한을 두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시간인데요. 이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해법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이 교통문제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후보들께서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좀 실험반 그리고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순서는요. 최한별 후보, 최명권 후보, 박윤정 후보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각 2분입니다. 질문 드리죠. 송천동 에코시티는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이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 생활 인프라 전반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여기에 대형마트가 최근에 폐점이 되면서 이 생활 편의시설 부족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에코시티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중에 어떤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각 2분의 시간 동안 최우선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먼저 최한부르 후보에게 시간 드립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우리 동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저는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약으로도 세웠고요.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조금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고요. 에코시티뿐만 아니라 또 송천 1동에도 주택가에도 주차장 부족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른 순천시 같은 지역의 타 지역을 가봤을 때 남는 유휴부지를 임시로라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 확보에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공유주차장도 개방형 주차장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한정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수송 대중교통을 버스나 자전거, 도보가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도시를 설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다음은 최명건 후보 역시 2분의 시간 드리죠.
2: 네. 저는 지난 4년 동안 에코시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고 조성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9개소 공영주차장 중 4개소를 제가 매입을 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죠. 나머지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못한 부분은 우리 전주시가 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매입을 좀 못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재선이 되게 되면 이런 공영주차장 부분도 말끔히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과밀하 뭐 학급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저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의원님과 우리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에서 지금 우리 저 학교 스쿨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자연초나 또 화정초 이 과밀 학급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 인프라 또 대형마트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에코시티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생활 인프라 부분이나 대형마트 부분은 우리 에코시티 주민들께서 지금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은 저희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냐? 예산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생활 인프라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형마트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도의원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또 머리를 싸매고 해서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임시적으로 좀 들어설 때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역구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현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해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윤정 후보에게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3: 네, 에코 공영주차장 문제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돼 있어서,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임시 방편으로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든 사람도 제가 했습니다. 그거 이후로 공영주차장이 더 늘어나서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예산, 플러스 그리고 시설 위치나 이런 게 많이 여건이 브릿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상에서 주차하는 것보다 뭐 주차 타워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당선이 되면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고요. 교육 인프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포레나가 입주하면서 현대 송천 신동초등학교로 가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있었는데 이제 교육청하고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도 이게 과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디다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전면적으로 일단 교육청하고 저희 우리 그 정치인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가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이 또 더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할 것 같습니다.
0: 네. 공통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최명권 후보, 박윤정 후보, 최한별 후보 순입니다. 질문 드리죠. 송천 3동인 에코시티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서고 있죠. 그 반면에 송천 1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인프라 소외를 체감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송천 1동과 3동 간의 문화시설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더 나아가서 세대별로 필요한 문화 공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최명근 후보 답변 해 주시죠.
2: 네, 먼저 송천 3동은 이번에 10월, 작년 10월 27일에 개청을 했죠. 제가 이 개청하면서 15개월 동안 분동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분동되면서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아주 좋은 여건이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수영장이 들어섰죠. 그리고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들어섰고요. 그러니까 에코시티 주민들과 에코시티는 신도심으로 비교를 하고요. 또 원도심으로 우리 저 송천 1동인데요. 송천 1동 주민들이 많이 지금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제 수영장을 지어달라, 송천 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좀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은 원도심은 원도심 나름대로, 또 신도심은 신도심 나름대로 그런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송천 1동 부분도 지금 전라고가 지금 에코시티로 좀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고 현재 부지에 지금 우리 송천 1동 주민들의 문화생활 인프라 생활 프로그램으로 좀 우리 교육청과 상의해서 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저는 그 전라고 부지의 그 체육관에 수영장이 들어오면 딱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약으로 걸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코시티 주민들과 우리 송천 1동 주민들과의 또 문화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송천 1동과 송천 3동 간 문화시설 격차 그리고 세대별로 반드시 필요한 문화공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공통질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윤정 후보께 2분의 시간 드리죠.
3: 송천 1동 주민들이 송천 3동에 대해서 그 복합 커뮤니티 생기면서 수영장하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카페들이 들어서 있는 거에서 많이 부러워하고 송천 1동도 그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는 걸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푸름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이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공간이나 생활 편의 시설로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먹자골목도 있고 해서 공영 주차장하고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여가 생활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처음에 질 때 잘 지어서, 우리 그런 수영장도 이쪽에 한 번 더, 솔직히 에코 수영장을,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설촌 일동에 그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하나 더 생기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지금 그 전라구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 쪽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이 되실 분하고 저희 정치인, 저희 국회의원하고 합의, 그리고 교육감 당선이 되신 분하고 해서 이쪽으로 복합 행정문화센터를 또 해서 이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송천 일동에 원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프로그램실이나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마지막으로 최한별 후보에게 역시 2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죠.
1: 네. 저도 다른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라고 이전한 이후에 남는 그 부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곳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좀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송천일동 주민센터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 2층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전라고 부지에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더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함께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대별 격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먼저 가장 모두를 위한 공간인 공원을 좀 잘 조성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에코시티도 많이 다니면서 백석공원, 새벽공원, 화정공원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송천일동 주민들께서도 그런 공원이 꼭 필요하다, 아이들과 함께 갈 공원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송천일동에도 그런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세대별로는 공간 문화 원하는 문화 공간에 대한 그 수요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먼저 세대별로 다른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세대별로 원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0: 네. 공통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 바로 이어가죠. 아마도 이 문제 가장 민원이 많은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광학로 상습 정체 문제입니다. 이 출퇴근 시간마다 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시죠. 이 차량 증가에 비해서 도로 구조나 신호체계, 현재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고라도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송천동 일대가 와비되는 상황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후보자께서는 광학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단기, 중장기 해결 방안은 각각 무엇이 돼야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윤종 후보, 최한별 후보, 최명권 후보 순으로 답변해 주시죠. 먼저 박윤종 후보에게 2분의 시간 드립니다.
3: 지금 저희도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도 보면은 경찰관 분들이 애써주지 않으면 더 복잡하고 더 엉켜져서 더 이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호체계 연동제 운영 추진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거 스마트 신호 연동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 타임이 경찰서에서 오시는 시간 타임이 한 3, 4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교통이 밀리는 거는 7시 반부터 8시, 9시까지 밀리는데 잠깐 그 사이에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AI 시대인데 AI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신호 연동제를 하게 되면 그 신호에 맞춰서 더 원활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광학로 솔레도도 그 넓히고 나서 하니까 더 이 순서가 하나씩 되면 완성이 되면 양쪽으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 스마트 연동제 신호를 하게 되면 그게 원활하지 않을까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음은 최한별 후보.
1: 네, 저도 박인정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단기적인 해법은 스마트 신호 체계를 그 상습 정체 시간대에는 좀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여기 전주와 완주를 잇는 그런 버스를 좀 더 확대하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좀 편리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다음은 최명근 후보에게도 역시 기회 드리죠.
2: 네. 저는 지금 광로 부분은 아까 뭐 시간대별로 신호체계를 좀 변경을 한다고 해서 좀 교통 정체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도로를 넓히면 됩니다. 예, 일단은 도로를 넓힐 계획이 돼 있고요. 광로하고 회포대교 구간 지금 도로 편도 3차로 낼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제가 마련했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좀 삼공단 쪽 광로는 삼공단 쪽으로 나가는 그 우리 주민들이 많죠. 시민들이 많은데 저 가나안 신협 쪽에 초포로라고 있습니다. 초포로에서 오메마을로 나가는 구간이 지금 편도 1차인데 편도 2차로 예, 지금 도로 개설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재선이 되게 된다면 꼭 도로 개설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광로 부분이 아닌 우리 송천동 일대 근처 주위 도로들을 개설해가지고 교통 정체 현상을 좀 막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주시 카 선거구 세 분의 후보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호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총 6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상대 후보에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단문 단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질문은 가능한 1분 이내에 끝내주시고요. 상대 후보가 답변할 기회를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은 지르권을 가진 후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두 차례 진행이 되고요. 한 번의 긴급 찬스 1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어진 시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앞질문 답변 순서에 이어서 최명권, 박윤정, 최한별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명권 후보에게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2: 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좀 남은 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최명권의 정치는 예, 현장에 있습니다. 또 부르면 달려갑니다. 들으면 해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송천의 크고 작은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행정과 예산의 길을 아는 사람, 일 잘하는 송천 일꾼 1-다 최명근이 송천 1동, 송천 3동의 남은 숙제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토론으로 진행해 주시죠.
2: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저 최한별, 우리 박윤정 두 후보님께 공통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부분 나오다 보니까 협소하다고 해가지고 주차타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차타워를 다 우리 박윤정 의원님께서 아까 방금 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차타워로 올라가려고 하면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3: 알고는 있는데 이제 실은 저 현역 시절에 주차타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지하고 그 높이하고 그런 시설 관계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더 알아봐야죠. 이제 왜냐면 그 주차 타워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면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그 획일적이잖아요. 몇 대면 몇 대비인데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올릴 수 있는 법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더 효율적이잖아요. 예산이 한번 들어갔을 때 그 높이에 대해서 그것만 허락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2: 네, 우리 저 최한별 후보님 네. 주차타워에 대해서 아까 공약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부지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주차난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정된 부지 안에 더 많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타워가 가능한 곳이라면 그걸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2: 네, 제가 우리 두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차타워는
3: 아니 근데 알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2: 아니요.
3: 아니면 법이에요. 어떤 거요?
2: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예. 원래 주차타워는 600평수로 말씀드릴게요. 600평 정도가 있어야 주차타워를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후보님이 이 기본적인 걸 아시고 주차타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주차장 나머지 10여 개 이상 공영주차장을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등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주차장들이 다 일률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필요한 곳에 에코시티 개발하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곳에도 지금 주차장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주시에서 에코시티를 조성하면서 주차장 관련 상당히 좀 설계를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추후에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에코시티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편의를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지금 설계가 아니라
0: 질문 토론을 부탁드릴게요.
2: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변경해서라도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주차타워식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 저 박연정 의원님께서 아까 늘푸른 마을 말씀하셨어요. 실은 늘푸른 마을은 작년 12월에 지금 폐쇄가 됐죠. 40대 이상 여성 근로자들이 여기 지금 살고 계시다가 지금 올해 지금
3: 노후돼서
2: 철거비 네. 1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3: 네.
2: 그런데 지금 저조차도 현역 의원조차도 네, 네. 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가 쪽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해달라. 또 인근 주민들은 에코복합 커뮤니티센터 송천 3동처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성이든 청년이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이나 복합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후보님들 생각으로만 말씀하시기보다는 추후에 우리 주민 설명회나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을 듣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3: 아니,
2: 생각하는데
3: 맞아요. 맞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 그게 아니고
2: 아니, 후보님께서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0: 답변할 시간을 주시죠.
3: 예. 예. 근데 예. 이게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거는 주차장이나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도 현장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현역 지금 그 최명건 의원도 그렇고 박혜성 의원도 그렇고 현역 도의원 그리고 그 후보도 그렇고 이게 맞춰져서 얘기를 한 거고 저도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이거를 하겠다 하면은 저도 뭐 공약은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의견 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약을 해서 완경을 하면 좋은데 저희는 계획 중이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 설명회 당연히 해야죠. 그건 절차니까.
0: 네. 근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토론 중에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반드시 후보로 호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긴급 찬스 1분의 시간을 기회를 쓰실 수 있어요. 만약에 답변 시간이 부족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긴급 찬스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네, 긴급 찬스 1분 쓰시겠습니까?
2: 한별 후보님께 질문을.
0: 네, 그러면 1분의 시간. 네, 긴급 찬스 드리겠습니다.
2: 네, 우리 최한별 후보님께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RF 소각장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최한별 후보님께서 지금 뭐 우리 행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두 가지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이제 전주시 팔복동, 저희 송천동 바로 옆 동네이잖아요. 전주 도심 한가운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이 들어설 위기에 있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지금 그걸 막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SRF 소각장 반대를 위해서 같이 행동해 왔고, 시의원이 된다면 그걸 막기 위해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좀 행정에서 먼저 허가를 내준 그런 잘못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시민들이.
0: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박윤정 후보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6분입니다. 6분의 시간 시작하시죠.
3: 네. 먼저 최한벌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최한벌 후보님께서 골목 상권 살리기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솔직히 1동하고 3동하고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1동하고 3동하고 그 대책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이거는 제가 굉장히 현장을 많이 뛰어왔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1동과 3동이 다를 순 있지만 공통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부분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그 민간 배달앱의 횡포 문제를 굉장히 가장 큰 문제로 꼽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주맛배달이라는 공공배달앱이 있는데 그것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좀 확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민들께 많이 공감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직접 발로 뛰면서 그 자영업자분들의 서명도 받아서 도 경제부지사에게 전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횡포가 가능한 것은 지금 독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독점 구조를 깨트릴 다른 공공배달앱이 필요하다. 이게 제 정책 중에 한 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장사하기도 힘든데 그런 것들을 챙길 여력이 없어서 그 행정 절차를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광주에서도 그런 행정 절차를 도와주는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시나 구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3: 근데 이제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뭐 하겠다 하는데 이게 배달앱 같은 것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가맹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분 배달앱도 그 수익성이나 이런 게 뭐 홍보되고 많이 쓰겠죠. 근데 지금 제가 후보님한테 들은 거는 활성화는 하겠지만 이 가맹주의 그냥 그 단순하게 그분들의 그 문제점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저희 전라북도 광역 배달앱도 있었었고 지금 그게 이제 중단된 이유도 다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이 배달앱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전주시 예산도 많이 없는 관계인데 이게 이제 이 예산 투입 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그 상대의 그 상가들 그 가입자 수 이런 것도 들어가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1: 정정하자면 네, 예. 도 차원의 공공배달은 없고요. 네, 네. 전주 맛배달이라고 시 차원의 공공배달앱이 있는데 그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3: 적어요. 네.
1: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만 이거를 더 키우지도 지금은 그렇죠. 적지도 못하는
3: 상황입니다. 감염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게 때문에 네, 네.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활성화 대해서 이제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듣고 싶었었습니다.
1: 네, 있습니다. 이게
3: 그래요?
1: 새로운 앱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앱을 만들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3: 이렇게만 듣고
1: 기존에 있던 앱을 제가 활용하는
3: 기존에 활용한다는 거는
1: 기존의 공공 배달 앱을
3: 네네.
1: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3: 근데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1: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도 만나고 네. 도하고도 면담을 해서
3: 후보님한테 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곤 후보님께서 이제 오승재에 이제 맨발 걷기를 설치를 하셨어요. 너무라도 잘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그 장마철이나 뭐 이렇게 비가 많이 되면 유실돼서 그 보강을 하고 비용이 더 늘어나는데 이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흙쏠림도 있고 물빠짐도 공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예산이 계속 그 쓰게 되면 이 운영 방안이나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계속 거기에 빵꾸 난 거를 계속 그 예산을 집어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바꾸고 해야 되는지
2: 네. 제가 24년도에 맨발 걷기 송천동 건지삽일 때 맨발 걷기를 조성을 했죠. 오성재 둘레길에 780m 그리고 소리문화의 전당부터 해가지고 오성재 상류 그 다음에 대지마을에서 1.4km 총 두 코스를 맨발 걷기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 조성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과 저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25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1억을 예산을 따다가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퍼질퍼간 데나 이런 부분들 정비를 하다 보니까 첫째 우리 박인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데 유지관리비 오래 세웠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지금 오승재 네. 같은 경우는
0: 시간이 됐습니다. 네, 혹시 추가 찬스 쓰시겠어요? 긴급 찬스 1분. 네, 그러면 긴급 찬스 1분 네 쓰겠습니다.
3: 오승재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그 생활 환경에 그 아파트 단지 주택 안에 있는 큰 우리의 큰 어떻게 보면 보물 단지입니다. 근데 이제 맨발 걷기 같은 경우는 실천은 잘 했지만 오승재 둘레길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 좌우 그리고 요즘에는 애완견도 많이 데리고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변 같은 경우는 안 보여서 몰라요.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는 대변 용지를 가져가지만 이런 거 그리고 나무 위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나뭇잎 때문에 밟혀서 그 나중에 상처 나면 또 이거 우리 보험으로 시민보험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예전부터 오성재는 자연환경으로도 키우자 이런 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0: 네. 자,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한별 후보 순서인데요. 역시 주어진 시간은 6분입니다.
2: 사회자님, 저는 답변을 네. 좀...
0: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다음 주도권 토론이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한별 후보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이번 주도권 토론에서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전주시의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박윤정 후보님은 11대 의원이셨고 네. 최명건 후보님은 12대 현재 전주시 의원이십니다. 두 분께 여쭙고 싶은데요. 현직 시의원의 소상공인 예산,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기 의혹, 그리고 외유성 연수 이런 논란들이 연이어 터졌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는데 만약에 박윤정 후보님께서 현직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일단 현역이 소상공인 업체에 자기 업체에서 가져간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라고 해서 봐주고 뭐 이해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유효성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실은 지역 거기 우리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의원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런 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획에서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안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껴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후보님이 당선이 돼서 그런 상황이 됐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산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산불 났을 때 그 웨이브송으로 지역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1: 네.
3: 상당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데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이게 잘못됐다 안 됐다는 거는 말할 수는 없단 그런 애매한 거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징계는 손방망이 징계는
3: 손방망이는
1: 아니라고
3: 손방망이는 아닌 것 같아요. 실은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주시 을에 소속된 의원님인데 저도 공천에서 이렇게 배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저도 이제 상가 가면서 친한 사람들 이렇게 주인들 얘기를 듣잖아요. 상당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실은. 그래서 저도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그 과정은 저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거 그리고 어떤 거 물어보셨죠?
1: 손방망이 징계라고 손방망이 생각하시는
3: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전부 특별자치도당에서 징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네. 근데 시의회 차원에서 징계가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하고 시민분들도 많이 그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3: 그거는
1: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3: 운영할 수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1: 네. 근데 제가 그거를 후보님 답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최명건 의원님께 질문 드리면 최명건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현직에 계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비위 의혹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2: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네요. 먼저 우리 소상공인들의 또 상처 또 실망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또 제가 현직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다 이미 징계가 다 내려졌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외유성 연수라고 했는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후반기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저 산불 났을 때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당에서도 저희들에 대한 그 징계가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징계가 내려졌다면 저는 억울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여기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들 뭔가 좀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의회 개혁을 위해서
3: 아니 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은 안 했어요. 잘못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니라는 거는.
1: 네. 그러면 이제 시의회 개혁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이후에도 외유성 연수랄지 뭐 음주운전, 이해충돌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시의원 즉각 제명, 추진 이런 것들을 약속하실 수 있는지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시의회를 제대로 개혁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2: 네, 좋아요. 지금 네. 우리 최한별 후보님께서도 이제 혹시라도 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는 함께 해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이해충돌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2: 몇 가지 정도는 몇 가지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 네, 다 쓰신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카 선거구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는 실제 지역 주민들이 후보들에게 직접 묻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전주시 카 선거구 시민들께서는 후보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신지 또 바라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1: 에코시티 처음 개발을 시작을 했을 때 세웠던 대로 공공청사 자리가 있는데 그 부지가 몇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현실화 가능성 있도록 진행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전주 도심 한복판에 전주대대라는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이 좀 됐으면 좋겠고 기무부대가 또 에코시티에 있는데 기무부대 역시 이전을 통해서 행복주택이나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좀 더 안전한 통합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천동에는 곳곳에 큰 건설 현장으로 큰 차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곳곳에 신호등이 고장난 것을 제가 자주 봤는데요. 그것을 전주시에서 유지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군부대 기무사 이전 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통학 안전 이런 문제까지 다양한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 좀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새 후보께서는 이런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는 박윤정 후보, 최한별 후보, 최명권 후보 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윤정 후보에게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3: 먼저 기무사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8년째 지금 높은 장벽에서 그 흙물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동영 국회의원도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전주병 지역위원회하고 이원택 도지사 후보하고 저희가 그 면담을 한 게 저번 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 에코시티 제일 문제가 기무사 부대가 부지가 문제다. 도지사 후보가 당선이 되시면 제일 먼저 저희 국회의원님하고 정치인하고 해서 기무사 부대를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원택 후보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믿고 한번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자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그 8년 전부터 이게 도시 계획이 되면서 거기 공공청사를 다른 119나 다른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렇게 얘기는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일단은 어디서 올 수 없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공용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공용주차장을 하게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저희 지역위원회 국회의원님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빨리 이 에코시티에 8년째 방치되어 있는 여러 공공청사나 기무사 부대 그다음에 통학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교통의 그 신호나 아니면 이 스쿨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예예.
0: 자, 다음은 최한별 후보에게 역시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1: 네. 우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안전한 아이들의 통학 환경을 말씀해 주셨던 그 장소가 제가 최근에 떠오르는 곳은 건지산 오송제 아래 그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매일같이 덤프트럭이나 위험한 차량들이 오가고 있어서 이제 학부모분들의 좀 고민이 많아지신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장 소장님을 찾아뵙기도 했고 전주시에 좀 의견을 전달해서 최대한 그 통학 시간에 좀 차량이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대화해서 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그 다음 순서로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도 이마트가 나간 이후로 좀 상권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호소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조속한 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서 빠르게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무부대 건이 참 쉽지가 않고 정말 수년 동안 방치돼서 주민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민들의 좀 의지를 모으고 공론화를 통해서 이거를 빠르게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다음은 최명근 후보 역시 2분의